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조룡 작사 박서성 작곡 렴수원 가수가 부릅니다. 장백선녘.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 곡입니다. 서장으로 가요.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한웅 가수의 노래입니다. 새날이 밝아오고.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소로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강육현 가수의 노래입니다. 정이 깊을수록 상처만 커가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네, 다음 곡입니다. 노을빛 속의 어머니.

네, 민족의 멜로디 당신 따라 가는 길은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변성의 강설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오늘날 각종 무대 예술이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과 연극 공연의 새로운 대안 공간, 상업적인 홍보는 예술이 관객에게 다가가는 주요 통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 전통극이 얻고 있는 뜨거운 호응은 젊은 관객이 문화 전통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목받는 작품들은 선명한 캐릭터와 긴밀한 서사, 정교한 기량에 현대적인 무대 연출을 결합해 전통 극종의 시대적인 감각을 입혀낸 경우가 많습니다.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단편적으로 소비되는 눈여깃거리 기술이 아닙니다. 젊은 신진 배우를 등용하고 극의 호흡과 리듬을 정돈하는 한편 대학가 공연과 전통극의 미학을 청년층의 감성과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극장이라는 특수 공간과 밀착형 관람 환경을 활용해 젊은 관객이 전통극에 한 걸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전통극의 부활, 무용극의 장기 흥행, 그리고 중국 발레에 관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수많은 정교한 관람 리뷰 역시 오늘날의 관객이 단지 시각적인 화려함에만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의 연기력, 작품의 구조, 무대 언어 등을 다각도로 짚어내며 수준 높게 감상하고 있음을 증명해줍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며 정치심사와 청렴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주어야 한다는 요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세월 속의 시 동네 후어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요즘 흥행작으로 떠오른 영화 몇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며 정치심사와 청렴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주어야 한다는 요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정치 기준을 첫자리에 놓고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며 정치심사와 청렴질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줘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간부 사업에서 기치 선명하게 정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구현한 것이고 당의 정치 건설이 실제적으로 진행돼 효과를 보도록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민족 부흥의 중임을 떠밀 수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여 정치심사와 청렴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지는 것은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고 새로운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수요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현대화 건설을 영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간부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쇠를 버리려면 쇠매가 단단해야 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선 간부들의 정치적 소양이 높아야 합니다. 정치적 소양은 간부들이 갖춰야 할 핵심적인 소양으로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과 선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 상황으로부터 보면 간부 대우의 정치적 소양은 총체적으로 높지만 그 중에 정치를 홀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약화시키는 현상이 아직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정치적 의식이 희박하거나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이해력, 정치적 집행력이 강하지 못하고 또 소수 간부들은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무시하면서 파벌을 만들거나 도당을 모어 사리를 도모하거나 친분 여부에 의해서 간부를 임용하거나 승진을 약속하는 등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당 조직은 정치적 기능이 약화되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이 교류되어 정치적으로 경계하지 않고 심사를 하지 않아 일부 정치면에서 문제가 있는 자들이 지도부에 잠입하게 됐습니다. 간부가 정치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이 주는 위에는 부패에 못지 않으며 직무가 높을수록 플랫폼이 높을수록 당과 이민의 사업에 주는 위해가 더 큽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기치 선명하게 정치를 중시하고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해 진정으로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중임을 떠밀 수 있는 훌륭한 간부를 선발 등용하고 정치면에서 문제가 있는 자를 제때 발견하고 단호히 숙청함으로써 선출된 간부들이 정치적으로 립장이 확고하고 믿음직하며 안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며 정치심사와 청렴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 정치적 기준과 청렴화 기준을 엄격히 견제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예로부터 정치적 기준을 간부를 선발 등용하는 선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정치적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기타 기준에도 모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소양은 추상적이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기준

0: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간부의 정치적 소양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난제입니다. 특히 정치면에서의 량면파들은 아주 은폐적이고 현혹적이므로 그들의 정치적 소양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함에 있어서의 관건은 정치적 기준의 과학적 내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치 사상과 정치 행위의 본질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 간부의 정치적 소양을 꿰뚫어 고찰하는 능력을 증강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입장, 정치적 태도, 정치적 자각성과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두 가지 확립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보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위주의 사상을 인정하는지, 이 기체를 높이 추켜두는지, 당주왕을 지지하고 옹호하는지, 당주왕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찬성하는지,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자각적으로 사상, 정치, 행동면에서 습권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는지, 당주왕의 결책 포츠와 습권평 총서의 중요한 지시, 회시 정신을 견결히 집행하는지, 중대 문제에서 명석한 토대를 갖고 관건 시각과 중대 사건 앞에서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지, 당의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수해 정치적으로 살이 밝은 사람, 솔직한 사람이 맞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정교화 기준을 엄격히 파악해 대덕이 밝히고 공덕을 지키며 사덕이 엄한지, 정교화 자율 준칙을 엄격히 준수해 진정으로 정렴하게 정무를 수행하고 정렴하게 권력을 행사하며 정렴하게 자신을 다스리고 정렴하게 가정을 다스리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란 구체적인 정치적 기준과 청렴한 기준을 틀어줘야만이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고 정치 심사와 청렴 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짐에 있어서 각급 당 조직의 용도와 심사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고 정치 심사와 정렴 심사 사업을 엄격히 틀어짐에 있어서 각급 당 조직은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간부 사업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당과 인민에게 고도로 책임지는 정신으로 깊이 있게 고찰하고 자세히 선별하며 엄격히 심사해야 합니다. 감독을 일성화하여 경상적으로 근거리에서 원칙적으로 간부를 접촉하고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립체적으로 간부를 료해야 합니다.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담아하고 현지에 심입해서 고찰하며 사업 관련의 문제에 대한 고찰을 강화해 간부와 권력을 잡았을 때와 잡지 않았을 때 공개 장소와 비공개 장소 그리고 출근 시간 내외의 진실한 모습을 전면적으로 료해해야 합니다. 사업 능력을 통해 간부를 고찰하고 훌륭한 간부를 분별해내는 원칙을 견지하여 간부의 구체적인 사업 능력 표현, 일상 표현 그리고 중대 사건 발생 시의 대처 능력을 제때 파악하고 그 능력을 직관적 및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기준에 맞춰 평가하도록 하며 표면화되고 형식화되며 절차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분석 및 연구의 판단을 강화하고 현상을 넘어 본질을 보완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간부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보고 표면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실속을 분석하는 것을 더 중히 여겨 정치와 정렴 면에서 문제가 있는 자들이 숨을 곳이 없도록 함으로써 선출된 간부들이 정치 면에서 절대적으로 믿음직하고 당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며 정치심사와 청렴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줘야 한다는 요구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작가협회에서 주최한 2026년 중국 인터넷 문학론단이 안희성 합비에서 열렸습니다. 론단에서 발표된 2025 중국 인터넷 문학 정서는 창작 규모, 독자층 성향, 해외 진출, IP 확장 등 다양한 면에서 산업의 현주소를 조명했습니다. 국내 50개 주요 인터넷 문학 플랫폼의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2025년 말 기존 누적 작품 수는 3,300만 편, 등록 작가 수는 3,5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독자 규모는 5억 2,500만 명, 시장 매출은 약 4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작가진과 작품 그리고 탄탄한 독자층을 바탕으로 인터넷 문학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대중문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청서는 2000년대생이 소재의 다양화와 콘텐츠 혁신을 이끄는 주축으로 떠올랐고 노년층의 창작 열풍을 뜻하는 은발습작이 새로운 추세로 자리잡임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경험이 인터넷 문학 속으로 끊임없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단편 창작 열풍과 IP 확장의 다각적인 영향은 인터넷 문학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을 량방향에서 새롭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청서에 따르면 최근 단편 인터넷 문학은 더욱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전개 속도가 빠르고 밀도가 높아서 한층 정교한 서사 기법과 밀도 있는 문장력이 요구되는 한편 완결된 형태로 한 번에 공개되는 특성 덕분에 작품의 완결성과 몰입도 역시 한층 강화됐습니다. 청서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단연 해외 진출 성과였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된 중국 인터넷 문학은 누적 13만 편을 넘어섰습니다. 해외 누적 가입자 수는 약 2억 5천만 명에 달하며 2025년 한 해에만 4천만 명의 신규 사용자가 유입됐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걸쳐 활성화되어 있는 글로벌 인터넷 문학과 연결 플랫폼의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6천만 명, 년간 해외 매출은 8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인터넷 문학을 원작으로 한 장편 드라마 각색 계약이 약 100건, 애니메이션은 90건, 웹툰은 450건에 달했으며 특히 미니 드라마 각색 계약은 전년 동기 대비 463%나 폭증한 9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수치 증가는 IP 확장이 단순히 하나의 작품을 다룬 미디어 형태로 재가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매체를 넘나들며 하나의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확장, 발전시키는 단계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산업의 가치사슬이 확장됨에 따라 내용 품질에 대한 눈높이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미디어 융합과 인공지능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 주요 인터넷 문학 플랫폼들이 양산형, 저품질 내용 쇄신에 나서는 한편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정교한 미디어 확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고품질 원작을 꾸준히 축적하며 자체 IP 자산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방학 극장가 박스오피스 매출이 최고 기록을 돌파한 가운데 다채로운 동서양 화제작들이 여름 스크린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 시즌에는 다양한 국산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하며 주목을 받았는데 그중 흥행 상위권에 오른 8선은 평범한 8명의 이야기를 통해 신선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작품은 신선이란 불사신이나 무적의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품는 따뜻한 마음과 선함을 지켜내는 이들임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전통 문화 속에 담긴 철학과 정서를 깊이 있게 풀어내는 동시에 사랑과 성장, 용기라는 인류 보편의 주제를 애니메이션만의 진솔한 언어로 탐구해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작품은 매출 13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중국 애니메이션 흥행 순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아가 세계 각국과 지역 개봉을 앞두고 있어 전설 속 8선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하여 다시 한번 바다를 건너 세계 무대로 나아갈 전망입니다. 이처럼 흥미진진한 신작들의 릴레이 개봉 외에도 올여름 전국 각지의 극장들은 기존의 단조로운 상영관의 틀을 깨고 영화 플러스 형태의 다각화된 사업 모델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식음료, 보드게임, VR 체험, 테마 이벤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영화관 안으로 들어서면서 극장은 영화 관람 장소를 넘어 도시의 공공문화 공간이자 청년들의 놀이터, 대중적인 휴식 체험 공간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서점에서는 영화 퀴즈 대회,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열며 지금까지 200회 이상의 이벤트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유휴 공간을 개조해 만든 몰입형 VR 체험관에서는 많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가상현실 영화를 즐기기도 합니다. 2026년은 소홍 탄생 115돌이 되는 해로 북경 작가 2026 정품 연구와 추천 프로젝트 소홍과 그의 문학세계 주제 세미나가 북경시 물련 예술공방에서 열렸습니다. 소홍은 생사장, 호란하전 등 작품으로 중국 현대문학사에 독특하고 깊은 흔적을 남겼으며 그의 작품은 줄곧 일반인들 삶의 현장에 주목해왔습니다. 최근에도 소홍에 대한 문학적인 요구와 대중적인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경사범대학문학원 부원장이며 북경작가협회 부주석인 장리의 작품 그는 수많은 인간 세상을 걸어왔다. 소홍과 그의 문학세계가 북경 10월 문예 출판사에 의해 출판됐습니다. 이 책은 생사장, 로신 선생을 회상하며 등 소홍의 대표작을 주요 시작점으로 삼고 정밀한 독해와 사료적인 고찰을 통해 그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화 중국행 오늘은 세월 속의 시 동네 후어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건물이 입체적인 시이고 소리 없는 노래라면 후어촌은 세월 속에 형성된 자연과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는 시이고 음악일 것입니다. 117년에 후어의 비조인 오양경이 자손을 거느리고 이곳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오씨 중심의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천민들이 대부분 순박하고 후덥다고 해서 동네 이름이 후어촌입니다. 시냇물 금계를 뒤로하고 청산을 마주한 후어는 반듯한 구도의 푸른 벽돌, 검은 기와의 건물들이 높낮이가 조화롭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때의 건물은 예스럽고 심플하며 장중하고 청나라 때의 건물은 다양하고 정교하며 우아하고 민국 때의 건물은 대범하고 완벽하며 실용적입니다. 세월의 이끼로 가득한 돌길을 걸으면 수백 년의 세월을 겪고온 오래된 건물들이 소리 없이 어젯날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거리 양쪽 건물의 문들에는 효도와 출세, 풍작 등을 뜻하는 정교한 조각들이 후어촌의 안녕을 지키고 있습니다. 1810년에 세워진 사마제는 후어촌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원 3개에 방 29칸을 가진 사마제는 삼중으로 된 문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벽돌로 쌓은 처마 3겹의 문이고 앞뒤에 사마제라는 이름을 새겼습니다. 두 번째 문은 둥근 아치형의 문이며 양쪽에 작은 문을 하나씩 거느렸고 세 번째 문에는 앙첨산두와 서부, 묵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건물의 곳곳에는 역사인물과 동물, 꽃을 비롯한 다양한 화두의 무늬들이 조각되어 있고 달필로 쓴 해서체의 식구는 더더욱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힙니다. 1468년 명나라 때 신축한 연경당은 후어촌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가장 오래된 명나라 때 가옥입니다. 모난 기둥과 가는 대들보, 복잡한 처마, 유연하게 뻗은 지붕 등은 명나라 건물의 특색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43년 청나라 때 지은 병산정사는 패방식으로 된 문과 굵은 기둥과 호방한 조각을 자랑합니다. 반면에 후원의 건물과 별채는 명나라 풍을 보여주는 은은한 조각으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청나라 때 지은 존성당은 부친과 아들 두 세대에 걸쳐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앞쪽의 건물은 상대적으로 소박하고 뒤쪽의 건물은 정교한 조각을 자랑합니다. 26칸의 방을 가진 존성당에서 또한 볼거리는 모양이 락타 같은 400여 년 수령의 고목입니다. 후어촌 팔경의 하나인 내천정은 후어촌과 동갑입니다. 아직도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는 이 우물에 돌을 던지면 종소리 같은 소리가 오래도록 울려나오기도 합니다. 후어촌 특색의 하나는 사당 건물입니다. 후어촌에는 오씨종사와 오이정 공사를 비롯해 7채의 사당 건물이 있습니다. 웅장한 사당 건물들은 인물이 많이 나고 문화가 번성하며 경제가 번영하는 후어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47년에 건설된 오씨종사는 오씨 가문의 총사당입니다. 벽돌로 된 문루 외의 다른 건물은 모두 청나라 때 전란에 무너지고 폐허에 원상 복구한 건물들입니다. 세 겹의 정원을 가진 오씨종사는 문 밖에 장대석을 두고 양쪽 담에는 그림을 그렸으며 문 상단에 오씨종사라는 네 글자를 돌에 새겼습니다. 다섯 칸으로 된 안채 서륜당은 돌기둥에 나무 대들보를 가집니다. 건물 상단에는 수십 쪽의 액자와 가훈이 새겨져 있고 그중 충효렴절은 보기 드문 서예 작품이기도 합니다. 1915년에 세워진 오이정 공사는 안채를 중심으로 양쪽에 별채를 거느리고 루각식 문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당과 오래된 저택, 오래된 액자, 오래된 목각물이 많은 후오촌에는 오래된 민간예술 또한 많습니다. 해마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등불축제, 나비축제, 칼춤축제 등이 개최되며 자수품과 편직물, 전통 공법에 의한 철물 가공품 등이 있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삶의 쉼표인 독서, 요즘 화제라 되고 있는 책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가, 작가 애위가 쓴 장편소설로 항주를 배경으로 하고 3세대 여섯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곤곡 백사전의 전설을 상징적 이미지로 삼고 현대인의 정서적인 처지와 대조를 다룹니다. 이 이야기는 사법관념의 변천, 민영경제의 골기, 세관의 대외무역 등 시대적인 배경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진정한 핵심은 정입니다. 소설은 옛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정작 사건 자체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이야기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3세대, 운명의 굴곡과 여섯 가정의 희로애락, 만남과 리별이 차례로 드러납니다. 곤곡의 명창 서윤춘과 진일타, 판사 송지환, 의사 범문경, 그들은 깊은 정 때문에 파멸하고 용서를 얻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지난 일을 떨쳐내지 못한 채 갇혀 지내고 또 어떤 이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평생 헤매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채소시장. 이 책에서는 인류학 학자인 종수교가 10년간 국내 50여 개 도시에 200개가 넘는 채소시장을 탐방하면서 우리나라 도시 채소시장을 전면 관찰하고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 속에서 채소시장의 역사, 로점상 군체, 채소시장 배후의 공급망, 식품 소비문화, 도시 공공관리 등 의제를 탐구하면서 중국 특색을 지닌 채소시장 자체의 근성과 활력을 발굴했습니다. 한편 채소시장이 식품 거래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중국 도시의 역사와 현재, 지역과 세계, 개인과 공동체를 더 긴밀히 이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화 진척 속에서 채소시장은 하나의 독특한 사회 공간으로 대중들에게 도시 생활의 온기와 생생한 일상의 정취를 담아왔습니다. 작품은 대중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채소시장에서 도시 생활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다음 작품은 선생님은 사랑으로 긴 세월을 이겨낸다. 이 책의 내용은 중국 교원보에 게재된 전국 각지의 서로 다른 교육 분야 일선 교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현대 교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신간 전변에 관통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인재 양성과 교육이라는 직업에 대한 열정과 정감은 20명 교원이 오랜 세월 강단에 서서 위대한 일생을 창조해온 가장 큰 동력입니다. 그들의 실제 경험과 교육 리넘은 우리나라 현대 교육 사업

소설은 삶의 토양 속에서 자라는 자각과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채 문학적인 진실성과 현실감을 뛰어나게 포착함으로써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현실주의적 그림 속의 인간 세상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강아지의 시선으로 풀어낸 순수한 어린 시절 서사는 풍성하고 촘촘한 줄거리 그리고 이야기의 세부와 어우러져 거대한 삶의 물결을 되살려냅니다. 다음은 출해기, 의호상인들의 글로벌 시장 이야기. 이 책은 9명 의호상인들의 실제 해외 진출 이야기를 배경으로 세계에서 구매하고 세계에 판매한다는 민간 상업의 그림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그들은 중국의 소상품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의 골목골목까지 가져가 현지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합니다. 거시적인 경제 세계화 이론과는 달리 장락천과 왕종함이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생활 세계의 세계화라는 핵심적인 개념을 제기했습니다. 의호상인들은 소상품을 매개물로 삼고 진정으로 이국 백성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인류가 공통으로 지닌 선의로 신뢰를 얻고 차이를 존중하는 지혜로 상생의 상업적인 생태를 구축합니다. 네, 이어서 2026년 영화 시장의 열기와 상위권에 오른 영화 몇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박스오피스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연간 누적 박스오피스는 265억 원을 돌파했으며 누적 관객 수는 6억 7천만 명, 총 상영 횟수는 9,6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여름 성수기인 여름방학 시즌에 성적이 두드러졌습니다. 현실 소재 신작 어서오세요 롱 레스토랑으로 이는 여름방학 시즌 최대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개봉 10일 만에 박스오피스 12억 원을 돌파하며 여름방학 시즌 흥행 4위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주방에서 피어나는 소박한 삶의 풍경을 매개로 평화와 대동이라는 핵심 가치를 풀어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대외 서사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의 이야기에서 세계 이야기로 표현 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러 편의 우수한 국산 영화가 년간 박스오피스에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년간 박스오피스 상위 4편은 모두 국산 제품으로 빛이 인생 3, 쿵푸 여자 축구,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랑 편지, 팔선 등이 두드러진 흥행 성적을 거두며 서로 다른 장르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미디 영화 쿵푸 여자 축구는 쿵푸와 스포츠 경기 요소를 결합해 풀뿌리 축구팀이 역경을 딛고 꿈을 쫓는 뜨거운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따뜻한 감성의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랑 편지는 화교들이 고향과 조국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이야기를 교비를 단서로 풀어냈으며 여러 국가의 해외 극장에서 잇따라 상영되면서 중국 문화의 해외 진출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전통 미학을 살린 애니메이션 팔선은 청록빛 산수화를 활용해 동양의 신선세계를 재현하며 올해 중국산 애니메이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여름방학 시즌에는 100편이 넘는 국산 혹은 해외 우수 영화가 집중 개봉하면서 영화 공급이 충분하고 장르도 다양했습니다. 국산 영화는 직장 코미디, 생태 다큐멘터리, 중국 전통풍 탐정,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관객들의 각기 다른 수요에 맞췄습니다.
수입 영화 역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스파이더맨, 새로운 날은 북미보다 먼저 개봉해 중국 시장의 핵심적인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필름 대작 오디세이는 박스오피스 3억 원을 돌파하며 압도적인 영상미와 음향을 선보였습니다. 스릴러 영화 어크 스트리트의 마지막 날도 새롭게 개봉했으며 고전 영화 쇼생크 탈출의 4K 복원판도 곧 국내 극장에 처음으로 상영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관객 지원 정책도 영화 소비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영화 경제 촉진의 해를 기반으로 전국에 12억 원이 넘는 영화 관람 보조금이 투입됐으며 평균 영화 관람료는 39.5원까지 낮아져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백 개의 영화관과 2천 개가 넘는 스크린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영화 관람 공간은 도시의 15분 생활권에 전면적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고급 상영 기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어서 오세요 롱 레스토랑으로와 오디세이 등은 최고급 상영 장비를 활용해 몰입도 높은 영상 음향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영화 관람 수요도 단순히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에서 좋은 영화를 몰입감 있게 관람하는 것으로 한 단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콘텐츠와 고급 상영 경험이 결합하면서 중국 영화 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상 영화관 도서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정 인솔, 각지는 홍색 자원보호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홍색 정신의 깊은 내포를 발굴하여 보호와 활용 속에서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새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는 데 강대한 정신적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0: 정혜성이 생태보호보건체계를 보완하고 중화수탑 생태장벽을 구축했습니다.
1: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전자산 거래가 안정적인 기조 속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0: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진행 중입니다.
1: 뉴스여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는 홍색 자원은 우리 당이 가진 고난을 겪으며 분투해온 비난을 여성의 증거물이며 가장 소중한 정신적 재부이므로 반드시 진심과 정성을 다해 힘있게 보호하고 관리하며 활용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청소기의 당부를 명기하며 각지는 홍색 자원 보호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홍색 정신의 깊은 내포를 발굴하여 보호와 활용 속에서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새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는 데 강대한 정신적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 15개 성에 걸친 장종국가문화공원이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로정교 교도에서 사람들은 생사를 마다하고 돌진하며 다리 쟁탈전을 벌였던 순간을 휴역하고 로산관에서는 4차례 걸친 족수도하에 긴박했던 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귀향에서는 연인수로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장종문화 디지털 예술관을 찾아 현대과학기술을 통해 홍색 역사를 되새기고 장종 정신을 도둑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홍색 자원을 활용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는 것을 시종 깊이 중시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청소기는 중대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당의 혁명 성지, 홍색 예토, 혁명 역사 기념 장소를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혁명 문물관은 당과 인민이 영용하게 분투한 영광스러운 역사를 담고 있으며 중국 혁명을 기재한 위대한 로정과 감동적 사적은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재부이므로 혁명 문물에 대한 보호와 리용을 강화하고 혁명 문화를 고양하며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는 것은 존 당과 존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4차 5기는 계획 말까지 우리나라가 보유한 이동 불가능 혁명 문물은 4만 2천 곳, 고교 관장 혁명 문물은 150만 여 점, 혁명 기념관은 3천 개를 초과했으며 혁명 기념관 체계는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한편 혁명 요적지와 기념관을 찾는 관광객은 연평균 연인수로 6억 명에 달했습니다. 홍색 자원은 재생과 대체가 불가능한 진귀한 자원이므로 보호가 선차적 과업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혁명 문물 보호 리용 구역 건설 공정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중요한 혁명 예토에 대한 보수와 소장 혁명 문물 복원 계획을 실시하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이동 불가능 혁명 문물에 대한 보수와 환경 정비를 위해 혁명 문물 보호 공정 기술 지도 규칙 시행을 최종 발표하고 조사, 평가, 시공, 검수 등 전반 과정에 걸쳐 각지의 보수 표준 불일치, 과도한 개축 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로 혁명 근거지인 강서성은 홍색 자원이 풍부합니다. 감주 우도현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 감랑성위원회 예타는 한창 보수 중입니다. 현재 속 원공예, 원자재를 사용해 보수 이후에도 건물의 옛 모습을 보류하도록 보장했습니다. 홍색 옛 도시 소금은 종이 문물이 소장 혁명 문물의 80%를 점했습니다. 그중 훼손된 종이 문물을 대상으로 현재서는 다양한 기술 수단을 동원해 긴급 복원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우리나라 960여만 평방킬로미터의 드넓은 대지에는 홍색 자원이 별처럼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란 장점을 살려 홍색 문화를 잘 전승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혁명 문물의 전반적 전시 사업에 대한 질을 꾸준히 높여가는 동시에 주제가 서명하고 료형이 풍부한 기념관 체계를 구축해 혁명 문물의 교육 효능을 확대했습니다. 북경대학 홍로, 향산 등 홍색 좌표를 이용해 북경시는 창당, 항전, 상경수음 등 3대 구역을 건설하고 상시와 전시, 특색 림시 전시, 순회 전시를 통해 홍색 정신을 체계적이고 맥락 있게 해석했습니다. 종경시는 예토 플러스 기념관 플러스 몰입식 체험, 홍색 문화 구도를 통해 홍남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새로 출시한 소무의 꿈, XR 체험, 새롭게 승격한 존경 1949 조직 공연은 과학기술 수단을 통해 관중들을 조나가 들끓는 세월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가흥나무의 홍설에서 혁명성지인 서백파까지 그리고 우도화 강변에서 보탑산 기슬까지 곳곳이 홍색 대표 건물과 홍색 게이트는 우리 당이 겪은 갓난신고를 직접 체험하고 용감하게 정진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0: 중화수탑으로 불리는 청해는 15차 5기년 전망기획을 시작하는 해에 산과 물, 숲, 밭,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체화 보호와 체계적인 정비를 견지하면서 녹색 생태 장벽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더 높은 표준으로 생태 문명 고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황하, 장강, 란창강의 발원지인 청해에서 드넓은 고산 초원은 수온을 함양하고 수토를 유지하는 녹색 저수지이기도 합니다. 해발 4,400m에 위치한 옥수 지도이현 란창강 발원지 단지의 한 황폐화된 초원에서 작업자들이 새로 심은 풀씨의 발아류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초원 생태 보고는 장기간 고환과 산소 부족, 자생식물의 낮은 발아류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청해성은 재배보식의 혁신뿐만 아니라 초종 선정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평균 해발고가 4,700m를 초과하는 삼강원 고환지대는 생태 보고 난이도가 높고 정비 성과를 다지기 어렵습니다. 올해 현지 연합과학연구기구는 초종 번식 난제를 해결하고 고환지대에 생장에 적합한 자생 초종을 선별해 증식 보급하는 한편 초원 퇴화 유형에 따라서 맞춤형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중화수탑 생태 장벽을 끊임없이 다지기 위해서 올해 청해성은 과학기술을 충분히 이용했습니다. 한면으로 천지일체화 생태 관측망 밀도를 다지는 한편 영상 관측소와 원격 탐지 관측 플랫폼을 통해 잔디와 수원의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면으로 목축민 생태관리보호원 2만 명을 상대로 새로운 과학기술 관리 보호 수단 강습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청해성은 삼강원 중화수탑 생태보호지원계획 2026-2035를 발표하고 52개 중점 과제와 37개 중대 프로젝트를 배치했습니다. 15차 5기년 전망계획 기간 청해성은 더 높은 표준의 생태무명고지를 구축하는 목표를 정하고 청해호 류역, 란창강 상류의 산과 물, 숲, 밭,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체화 보호와 보건공사를 실시해 30만 모 면적의 보건사업을 완수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 체계를 건전히 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힘써 향상시키게 됩니다. 또 3대 하천 지류의 단면 수지를 2급 또는 그 이상에 도달시켜 중화수탑이 확고하고 풍족하며 영원히 마르지 않고 동으로 흐르게 할 것입니다.
1: 상무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전자산 거래가 안정적인 기조 속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이 소비 잠재력을 자극했습니다. 지난 7개월간 전국 온라인 상품과 서비스 소매액이 동기 대비 4.8% 증가하고 사회 상품과 서비스 소매액 성장에 대한 기여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상품 소비의 폭을 넓히고 서비스 소비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상무부가 주요 전자상 거래 플랫폼을 관측한 결과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관광 판매액이 24.9%, 온라인 생활 서비스 판매액이 16.3% 증가했습니다. 전자상 거래는 산업의 전환과 승격을 추진했습니다. 상무 빅데이터 관측 결과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농산물

0: 소매액이 12.8% 증가하고 농촌 상품 온라인 소매액은 5% 증가했습니다. 각지에서 전자상 거래 플러스 산업 벨트를 육성하는 한편 전자상 거래 플랫폼과 특색 산업 집산지 간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공업품 산업용 전자상 거래 규모는 1.4%, 화학 제품은 1.2% 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디지털 콘텐츠 등도 관련 서비스업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1: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에서 23일 금메달 11매가 산생한 가운데 탁구, 멀리뛰기, 정밀 수동작 등 신설된 9개 종목이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육상 400m 대형팀 결승전에서 전공팀이 38.15초의 성적으로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추풍제재팀이 39.45초, 경홍동력팀이 39.66초의 성적으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메달을 획득한 세 개 팀의 기록은 모두 인간이 창조한 세계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날 국가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빙사대에서 다양한 경기 종목과 실전 장력 종목 결승전이 펼쳐졌습니다. 참가팀 관계자들은 이번 대회는 기술 교류와 업계 접목의 장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가팀 팀원 황효상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모든 분야가 동시에 발전해야 로봇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기를 통해 연구와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응용 장면 조목은 가정, 호텔, 물류 등 실제 생활과 생산 환경에 착안해 로봇의 현장 적용에 조력했습니다.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조직위원회 상무부주임 강광진은 올해 로봇은 더 단단하고 균형적이며 정교하고 자율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것이 바로 이번 대회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최대의 기술 혁신 현장입니다. 지속적인 혁신과 반복적인 개선을 통해 로봇 기술이 인류의 생산과 생활에 더 빨리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0: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262개 자원형 도시가 광산의 녹색 전환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옛 광산 부지였던 관광지들이 개선과 승격을 거쳐 호황을 누렸습니다. 한때 폐기되었던 광산갱은 식생복원과 수계연계를 거쳐 관광명소로 변모했습니다. 현재 국내 자원형 도시가 보유한 국가급 공업유산은 88곳, 전국 총수의 33%를 차지합니다. 이와 동시에 가동 중인 광산의 생산 운영 방식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허북송 의창시 수공평 린광산은 채굴과 복원을 병행하면서 계단식 녹색 지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동한 밀폐식 파이프라인은 총 길이가 55km이며 산속에서 물류부두까지 이어지는 린광의 친환경 수송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자원형 도시에서 건설한 국가급 녹색 광산은 699곳, 전국 총수의 67.7%를 차지하며 석탄, 석유와 천연가스, 금속, 비금속 등 다양한 채굴 업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광산 생태 복구를 후속 산업 육성과 도시 갱신 등 과제와 결부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생태 보상 제도와 투자, 용자 기재를 혁신 보완해 시장 주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관리 부가가치 재투입의 선순환 체계를 다그쳐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올 들어 국산 농기계 장비가 잇따라 생산에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수요에 따라서 정밀하게 작동하면서 농업 생산의 품질 향상과 효율 증대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길림성은 식용 옥수수 수확철을 맞이했습니다. 신선한 옥수수는 충격이 약하기에 과거에는 대부분 인력으로 수확했지만 올해는 전용 수확기를 도입해 수확 효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25회 장춘농업 박람회에서 스마트 파종기, 경량형 옥수수 수확기, 고청결 집속묶기 기계 등 신형 장비가 집중 선보였습니다. 올해 길림성은 연구개발 자금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동북 지역의 식량 생산에 필요한 기존 개발을 다그쳤습니다. 올해 더 많은 신규 실용 장비가 논밭과 과수원, 차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소성 진강시의 만무 차밭에서 신규 전동 차입 수확기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여름철 차 수확은 비용이 높고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했으나 전동 수확기를 보급하면서 난제가 해결됐습니다. 스마트 장비는 전통 축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복성 현현일 한 오리 사육장에서는 갓 부화한 새기 오리가 스마트 육초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로 가동한 스마트 육초장은 온도, 습도 등 지표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를 자동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은 사료를 정밀 투입할 수 있고 급수기는 자동 급수를 실현했습니다. 축산 경험을 표준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서 오리 생존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현재 중앙재정은 루개로 7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취약 분야의 기계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부와 공업정부화부는 지역, 업종, 품목, 공정별로 농기계 장비 취약점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일부 스마트 농기계와 구릉, 산지에 적합한 농기계는 이미 기술 돌파에 성공하여 산업화 적용을 실현했습니다.
0: 복건성 복투시 마미구에는 1866년 설립된 복건선정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옛 공장 부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터운 역사를 자랑하는 산업유산은 오늘날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문화관광 새 랜드마크로 변모했습니다.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옛 기계수리 작업장을 개조한 극장으로 관객들이 발길이 모여듭니다. 바로 국내 최초의 접이 점진식 공연 잊을 수 없는 선정이 막을 올릴 시간입니다. 이 몰입형 공연은 현재까지 약 1200회 가까이 상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높은 이 문화관광단지는 7년 전만 해도 담장이 무너지고 지붕이 새는 방치된 낡은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116헥타르에 달하는 이 단지의 전신은 1866년에 설립된 복건선정입니다. 최근 복조시는 산업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산업유적군을 통합하여 전역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복건선정문화연구원 리혁봉 연구원은 보호와 발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당시 직면한 첫 번째 난제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낡은 공장을 선종문화성 형태로 탈바꿈시키고 종합창고는 박물관으로, 기계수리 작업장은 극장으로, 창고방들은 선종소정으로 각기 꾸몄습니다. 또한 중국 선종문화박물관, 마강해전기념관, 라송탑공원을 하나로 융합시켜 통일된 행정력을 갖춘 문화관광단위를 형성함으로써 행정상 큰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전시관으로 낡은 공장 건물을 개조하고 구역을 연결하여 완전한 역사 관람 동선을 형성한 대형 박물관 구역이라는 이념이 확립되고 나서는 100년 선종이 어떻게 새 생명력을 부여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잊을 수 없는 선종예술단 단장은 우리의 3년째 옛 작업장에는 기둥들이 많이 이어져 있어 마치 하나하나의 소랍처럼 시대를 꺼내 보이며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바로 접이 점진식 개념이 탄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관객들은 전진 가능한 관람석에 앉아 마치 시간을 여행하는 작은 배를 타고 해양 강국을 지향해온 그동안의 웅장한 역사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복건선종투자그룹 관계자 진균 씨는 지난해 8월 2만 3천 평방미터 규모의 대형 잔디 광장을 조성하고 야간 경제 모델을 가동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진균 씨는 려식업 시장을 유치하고 문예 공연을 배치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이 밤에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차를 마시고 야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표했습니다. 복주 도심에서는 이 같은 재탄생 롤리가 곳곳의 내하를 따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천 공원 부두를 출발점으로 지난 하를 따라 배를 타고 6.8km를 항행하면서 온천 공원, 온천 박물관, 복주 수계 종합 정비 전시관 등 문화 관광 명소와 지난 신팔경 그리고 주변 교량의 예술적 벽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연간의 수계 종합 정비 덕분에 100여 개 내하가 청정함과 부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복조시 수무문화관광유한회사 관계자 왕효람 씨는 현재까지 복조에서는 29갈래 내하 항로가 개통돼 통관거리가 75km를 넘어섰다면서 하천마다 저마다의 경치와 이야기가 있는 일하일경, 일하일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금융감독관리총국이 최근 비차량보험 종합관리행동방안을 발표하여 비차량보험 분야에 두드러진 문제와 위험 부담에 초점을 맞춰 무질서한 경쟁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오도, 유인 가입, 묶음식 판매, 미인지 가입 등 소비자 이익을 훼손하는 전형적인 행위들이 모두 정비 대상입니다. 비차량 보험 업무에는 기업 재산 보험, 가정 재산 보험, 공정 보험, 선박 보험 등 수백 개 보험 종목이 포함됩니다.
0: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과 APEC 기타 경제체 간 수출입 총액이 18조 300억 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출입 무역 총량은 이미 전 세계의 절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1: 인력자원사회보상부에 따르면 제48회 세계기능대회 중국대표단이 8월 23일 공식 성립되었습니다. 전국 21개 성에서 선발된 71명 선수가 제조, 정보, 서비스 등 6대 분야 64개 종목의 경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대회는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상해에서 열리며 근 70개 국가와 지역에 약 1,400명 선수가 함께 기량을 겨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중앙기상대가 24일 오전 6시를 기해정색 태풍 조기경보와 황색호우 조기경보를 계속 발령했습니다. 24일 야간부터 올해 제19호 태풍 나라가 점차 광서연해에서 광동 뢰주반도 서측 일대 해안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해 제20호 태풍 개나리는 23일 밤 이미 열대저압으로 약화되었습니다. 24일 오전 8시부터 25일 오전 8시까지 절강성 동남부, 복건성 동부연해, 광동성 북부, 대만섬 대부분 지역에 부분적으로 큰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북경 시간으로 8월 23일 2026년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가 인도 뉴딜리에서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남자 복식 결승에서 사상 첫 세계선수권 결승에 진출한 세 번째 배정 선수인 중국의 량위갱 왕창이 21대 17, 21대 16으로 4년 만에 세계선수권 결승에 돌아온 네 번째 배정 선수인 말레이시아 사정봉 소유역을 걷고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남자 복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대형 산불이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인접한 메바다주 리노시를 위협했습니다. 현재 소방부문에 따르면 심각한 산불로 6명이 다치고 주민 4만 2천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아직 4만 5천 명이 대피 경보구에 남아있습니다. 현지 소방부문 책임자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인재에 의해 발생했으며 약 24시간 만에 피해 면적이 53평방킬로미터까지 확대되고 현재 화재는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산불 주변에 투입한 소방인력은 800여 명이고 3명 소방대원을 포함해 6명이 다쳤습니다. 네바다주 주장은 리노시가 위치한 워쇼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네바다주 국민경위대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정전 영향을 받은 주민은 만 가구이고 여러 주요 도로는 동행을 중지했습니다. 현지 관원은 성명에서 리노스테드 공항과 일반 항공교통이 운항을 잠시 중단했으나 리노타우 국제공항은 계속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노는 미국 서부의 유명 관광지인 타호호와 60km 상가였습니다. 고온과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서부의 여러 주에서 최근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 미군 조항사령부가 현지 시간으로 23일 아라비아해에서 항행하고 있는 미사일 구축함 존 핀호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3일까지 미군이 항로 변경을 요구한 상선은 70척 그리고 기동불능 상태인 상선은 3척, 승선 검문을 진행한 상선은 2척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 모흐비가 23일 경제 압박을 포함한 미국의 다양한 적대시 행동의 대책을 강구했다고 밝혔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중단 영향으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수입한 가운데 올 6월과 7월 수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의 일 평균 원유 수입량이 500만 배럴에 달해 이란 전쟁 사태 발발 후 최고 수준입니다. 인도의 원유와 천연가스는 9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합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한창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실 내에 화석 연료와 에너지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1: 러시아 국방부가 23일 발표한 전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군이 159개 구역에서 우크라이나군 목표물을 타격하고 방공부대는 고정익 무인기 1,120대를 격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장부대 총참모부가 23일 발표한 전투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한 시간대에 전선에서 250

0: 오늘 이 시간에는 소장이 현지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개척했다고 주장한 네팔 인사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소장을 보다 신시대 새로운 발전 이야기 공유회가 네팔 국가행정학교 보고대청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네팔 양국의 300여 명 랩인들이 소장에서 갓 돌아온 몇몇 네팔 인사들의 견문과 경험을 청취했습니다. 지난 6월 네팔 국가언론위원회 전주석 구마르 아차야가 소장을 방문하여 제2회 소장 국제전파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방문기간 구마르 아차야 주석은 부다라궁, 츠풍사, 윤프랑캉과 같은 문화 랜드마크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고 현지 주민들의 문화생활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사 비나 공원의 생태 복원과 노블링카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통해 자연환경과 인문자원의 합동관리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차야 주석은 산남시 내동구 전통 모직물 수공 직조 전문 합작사가 전통 기술과 현대 시장을 접목하여 모형 문화 유산을 단순 보존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전승으로 이어지게 한 점, 라사시 도울 롱대첸구 200메가와트 목축 태양광 병행 발전 프로젝트가 태양광 발전과 고온축 산업을 결합시켜 고해발 지역의 산업 고도화를 위한 발전 경로를 탐색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차야 주석은 소장의 역사와 현대, 문화와 자연, 전통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이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완성시키고 있다며 소장은 현지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트리부반 대학 언론학과 쿤단 아리알 주임은 소장을 수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현장 답사를 갈 때마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덕제우, 민바고, 지명문화산업단지에서 현대관리기술이 전통향 제조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것을 목격했고 산남시 내동구 자시취된 지역사회에서는 고온농촌이 개방적인 자세로 청정에너지와 과학기술 혁신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리알 조임은 모형문화유산 공방에서 현대기업까지 전통지역사회에서 산업단지까지 소장에서 문화적 뿌리를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한 창을 열어 전승과 발전을 동시에 이뤄내는 모습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유회는 중국인권연구회, 네팔 트리부반대학, 네팔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현지 시민 반드시는 이번 공유회는 네팔 민중들이 중국 소장의 실제 발전 현황을 료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소장 주민들은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며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반드시는 이야기 공유를 통해 인민의 행복한 생활이 인권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임을 리해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네팔 ARI 국제학교 학생 소누와르는 발표자들이 전한 서장에서의 교문과 경험이 자신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저도 서장에 가서 직접 보고 이 신비로운 땅이 발산하는 활기를 가까이서 느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장이 현지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개척했다고 주장한 네팔 인사의 평가를 들어보았습니다. 해설의 강설혜였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분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네타냐후에 대한 수배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터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일본의 군비 확장 외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게럴트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부 꿈결의 절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라 일곱 번째 부분입니다.
1: 신금을 울리는 악귀의 이야기는 1100년 동안 중화의 아들, 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럼 신시대에 어떻게 강군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주석은 건군 100년 목표를 실현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자고 제기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강군의 방향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첫째, 인민군대의 당 건설을 전면 강화하고 총대가 영원히 당의 지휘를 따르도록 확보하며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둘째, 군사훈련과 작전 준비 태세를 전면 강화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인민군대의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 군사관리를 전면 강화하고 국방과 군대 개혁 성과를 다지고 확장하며 군사력 구조 편성을 완비화하고 군사 정책 제도를 체계화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넷째, 일체화한 국가전략 체계와 능력을 다지고 제고해야 합니다. 국방과학기술산업 체계와 배치를 최적화하고 국방과학기술산업 역량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혁신으로 군 현대화를 주도하면서 인민군대는 무기 장비 분야에서 역사적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이를테면 섬20은 중국인민 해방군의 최신형 쌍발 중형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의 편입은 인민공군이 우주와 항공을 통합하고 공격과 방어를 병행하는 목표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상징합니다. 대형 운송기 운20은 중국이 자주적으로 개발한 대형 다용도 운송기입니다. 이 기종이 공군에 편입하면서 항공 전략 수송과 장비 개발 분야에 중대한 돌파를 실현했으며 공군 전략의 전환이 새로운 기점에 올라섰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20차 당대회 보고의 요구에 따라 국방과학기술과 무기장비 중대 프로젝트를 가일층 추진하고 과학기술이 전투력으로 전환되도록 다그쳐야 합니다. 강군 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습근평 강군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다지며 습근평 주석의 당조항 핵심 지위와 전당의 핵심 지위를 확고히 수호해야 합니다.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 관철하고 당조항과 조항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의 지휘에 복종하며 우리 군대를 세계 인류 군대로 건설하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2: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 강경연구원과 고전 해설인 역파 교수님께서 여러분께 주제가 선명하고 다채로운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강군의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주석이 강조했듯이 군사훈련과 작전준비태세를 전면 강화하고 인민군대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해 강대한 인민군대를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유력한 보장을 마련하고 세계 평화의 항구한 발전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합시다. 끝으로 우리 함께 고전 식구를 함께 되새기고 함께 낭송해 봅시다. 다시 한번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0: 지금까지 게럴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타냐후에 대한 수배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터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터키 사법장관 아킨 귤렉이 8월 21일 이스라엘 무장이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 물자를 운송하는 선단에 간섭하는 문제와 관련해 터키 정부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리도록 국제형사경찰기구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귤렉은 터키 법원은 지난 7월 인종절멸죄 혐의로 네타냐후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사법부는 이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국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요청했고 현재 관련 서류는

외교부에 전달됐습니다. 적색 수배령은 국제형사경찰기구가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발부하며 관련 요구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규약과 규칙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적색 수배령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는 국제수배 도주범에 대한 정보를 모든 회원국 경찰에 통보할 수 있으며 수배령의 법적 효력, 자국 집행관의 체포권은 회원국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터키와 이스라엘은 국제형찰기구의 회원국입니다. 터키 법원은 현재 국제인도주의 선단을 가로막은 사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기소에 따르면 국제수역에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인도주의 원조를 보내는 선박을 간섭하고 관련 인사들을 구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네타냐후는 인류위해죄, 인종절멸죄, 인신자유박탈죄, 고의상해죄, 고문죄, 재산파괴죄, 엄중강도죄, 운수수단 납치죄 등 죄명으로 기소됐습니다. 터키가 네타냐후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양국 관계에 나타난 분쟁의 축소판이며 그 직접적 도화자는 지난 18일 이스라엘이 수리아 아부주후르 공군기지를 공습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리아가 터키에 군대 배치를 허용하면서 이스라엘을 직접 위협했다고 비난하고 수리아에서 터키가 군사적 존재를 확대하고 이스라엘 국경에 다가서고 이스라엘은 그 위협을 감지하고 사태가 고조되기 전에 행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터키는 이스라엘의 이런 주장은 수리아에 대한 공습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를 제지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도록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터키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양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쿠르드 등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이 끊기지 않았고 양국 관계는 기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2003년에 터키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 터키는 가자지구를 봉쇄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양국 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어 2010년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향발한 터키 구조선을 무력으로 요격해 터키인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이로 해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2016년에야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미국이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간 충돌이 격화하고 터키는 이스라엘 대사를 축출해 항의를 표했으며 양국 관계는 재차 긴장세를 탔습니다. 2022년 8월 양국은 대사급 외교 관계를 회복한다고 선포했습니다. 2023년 10월 새라운드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간 충돌이 발발한 후 터키 정부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엄하게 비난하면서 양국 관계가 재차 악화됐습니다. 이어 2023년 11월 터키는 이스라엘 주재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터키의 행동에 대해 이스라엘 총리 办公室은 8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스라엘 지도자와 군인을 공갈하려는 시도는 무산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계속 강경한 행동을 통해 지역 안정을 파괴하려는 터키의 시도와 이스라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판공실은 에르도안을 반유태 독재자라고 인정하고 에르도안이 쿠르드족을 학살하고 하마스 성원을 수용하며 기프로스 영토의 절반을 강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터키 대통령부 보도국은 상술한 언론을 반박하면서 네타냐후가 취한 값싼 정치적 수법은 선거를 위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영향력을 갖춘 지역 국가로서 터키와 이스라엘에 대해 미국은 분명히 그들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양국 관계의 악화는 외교와 여론 차원에서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회원국인 터키에 대해 이스라엘은 나토 국가와 직접적 군사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군비 확장 외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일본 방위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가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기간 오스트랄리아와 인도를 방문하고 이른바 일본의 반격 능력과 일본 방위 장비 수출 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군비 확장 외교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당국은 무기 수출 확대와 군사 활동 범위 확대 등 두 개 면에 대한 포석을 서두르는 한편 전후 국제 질서와 법률 규제를 끊임없이 돌파하면서 군사 확장을 다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고이즈미 신지로의 이번 방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현재 일본은 무기 수출 확대, 군사 활동 범위 확대라는 두 가지 주선에 따라 재군사화 대외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무기 수출의 경우 다카이치 정부는 올 4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고 살상성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한 후 해외에 대한 무기 장비 판매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필리핀에 대한 아부크마급 호위함 등 군사 장비 수출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고이즈미 신지로는 모가미급 호위함과 일본 현역 함정이 사용하는 유니콘 통신 안테나 시스템의 대인도 수출을 추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정부의 무기 수출 확대는 국내 군수산업의 시장 개척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구매국과 함께 무기 체계, 수리와 보수, 부품 공급 등 면에서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해외에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한층 더 증강시키려고 시도했다고 표했습니다. 군사 활동 범위를 보면 다카이치 정부가 취임한 후 일본은 최초로 대규모 작전 부대를 필리핀에 파견해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등 일본 자위대의 해외 활동 공간을 넓히려고 애썼습니다. 방문 기간 고이즈미 신지로는 오스트랄리아와 함께 향후 10년을 아우르는 협력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스트랄리아는 일본 자위대가 오스트랄리아 영내 시험장을 이용해 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를 시험 발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분석가들은 관련 협력 내용은 오스트랄리아에서 일본 군사 활동이 장기화와 기재화로 발전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인도의 합동 군사 훈련도 또 하나의 유사한 성격을 띄웠습니다. 보수와 지원, 무기 개발 등 면에서 일본이 관련 국가와 함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사실상 일본의 전략적 중심과 군사 능력 건설을 해외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며 전수 방위 원칙을 위반한 군사 확장입니다. 무기 수출을 확대하든 군사 활동 범위를 넓히든 그리고 안보 진영화를 강화하든 다카이치 정부의 이러한 외교적 움직임은 일본이 군비 확장을 위해 길을 닦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파괴와 평화 헌법 등 일본 국내 법률 제도에 대한 위배 행위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겠습니다. 오스트랄리아 국립대학 일본사 교원 테사 모리스 스즈키는 현재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헌법 중에 평화 조항을 지우려는 시도로서 반드시 경각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정부가 이른바 안전환경의 심각성을 대대적으로 과장하는 것도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위험한 화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했습니다. 일본 방송협회 전 앵커 김우라는 일본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것도 자존자위의 기치를 이용하고 군사 확장을 자신의 안전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포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당면 일본 정부가 또 방위력 정비를 구실로 군비 확장을 추진하면서 방위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떠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군사 확장의 길을 고집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실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우였습니다.

높다고 해서 반드시 명산이 아니듯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어른은 아니죠. 가려서 볼 줄 알고 새겨서 들을 줄 아는 세월이 일깨워준 연륜의 지혜로 판단이 그르지 않은 사람이 어른이죠. 성숙이라 함은 높임이 아니라 낮춤이라는 것을, 차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것을 스스로 넓어지고 깊어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새벽 한가에 홀로 날아오르는 새처럼 고요하고 저녁 하늘 홍갈색 노을빛처럼 아름다운 로년, 한 해 또 한 해를 보내는 마음으로 인생이 무상함을 서글퍼하기보다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교훈이 걸음처럼 쌓여가니 내 나이 한 살 더하여도 행복해야 합니다. 젊음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마음은 비우고 속은 채워서 건강한 생각으로 365일을 잘 보냅시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순아입니다. 가끔은 구구절절 긴 문장보다 짧지만 마음에 와닿는 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숙이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면세는 분들에게 전하는 글인 것 같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긴 여운을 남겨주는 글이기도 한데요.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리 소명 가수의 노래입니다. 바람이 불고 보리가 흩날리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태무용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가장 엄격한 제도와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생태무명을 당규약과 헌법에 기입하고 환경보호법 및 30여 개의 생태환경 관련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조문 개정했습니다. 당조항 공원은 생태무명 건설을 서둘러 추진할 때 관한 의견, 생태무명 체제 개혁 총체적 방안 및 몇십 가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인쇄 발부하고 실시하면서 자연자산, 재산권 제도, 국토공간개발보호제도, 공간계획체계, 자원총량관리 및 전면적 절약제도, 자원요상사용 및 생태보상제도, 환경정비체계, 환경정비 및 생태보호시장체계, 생태문명 실적평가 고과 및 책임추궁제도 등 기초제도를 점차 구축하여 중국특색사회주의 생태환경보호법률체계와 생태문명의 골격 역할을 하는 제도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책임제라는 관건적인 핵심을 단단히 틀어지고 생태문명 건설 목표, 평가 고과 제도, 오염물 예방퇴치, 난관 돌파전, 성과 고과 제도, 지도 간부의 자연자원, 자산, 림심계 제도, 하장제와 호장제, 림장제, 생태환경 손해책임 종신추궁 제도,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 등 제도를 구축하고 실시했고, 생태환경 보호에 대하여 당 및 정부에서 함께 책임을 지고 1인자가 생산 경영 책임과 노동 안전 관리 책임을 동시에 지며 발전을 관리하고 생산을 관리하고 업종을 관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환경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엄격히 실시했으며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주도하며 기업이 주체가 되고 사회 조직과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책임 체계가 한층 더 엄밀해지고 완비되었으며 전당, 전국이 생태무명 건설을 추진하는 자각성과 능동성이 끊임없이 증강되었습니다. 특히 습금형 종속이가 직접 계획하고 포치하고 추진시킨 조항생태환경보호감찰제도는 생태무명 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하는 중대한 제도 혁신이자

해역 조치로 되었습니다. 자연자원과 생태환경관리체제 개혁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최적화, 협동화, 효율화의 원칙에 따라 기구 기능을 통합 최적화하고 자연자원부를 구성하여 존이민적 소유의 자연자원자산 소유자의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했으며 모든 국토공간용도에 대한 관리통제 및 생태보호 복원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생태환경부를 구성하여 각 관계부문에 분산되어 있던 생태환경보호직책을 통합하고 생태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각종 오염물 배출에 대한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 직책을 동일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성급 이하 생태환경기구의 감축, 감찰, 집법의 수직관리 제도 개혁과 생태환경보호, 종합집법 개혁을 실시하고 류역과 해역의 생태환경에 대한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 기능 배치를 최적화하여 생태환경에 대한 감축, 감찰, 집법의 독립성, 통일성, 권위성과 효과성을 끊임없이 강화했습니다. 생태환경 정비체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생태환경 보호사업에서 오염물 총량 배출 감소를 틀어주는 것을 주로 하던 대로부터 생태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로 전환하고 국가 생태환경 품질 감축 사무 권한의 상부 이항을 완수했으며 모든 고종 오염물의 배출 허가를 완수하고 외국 쓰레기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과학적으로 획정하고 제일진 국가공원을 설립했습니다. 자연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재산권 확인 등록 제도를 구축하고 다수계획통합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전면적인 절약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 토지 조략 사용제도, 소자원 관리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환경보호세를 징수하고 록세 금융체계를 구축했으며 오염물 방출권 거래를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조치 실시는 오염물 예방퇴치 난관 돌파를 심층적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녹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생태문명 건설에서 괄목할 만한 거대한 성과를 이룩했고 생태환경보호가 역사적이고 조난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생태환경에 대한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끊임없이 증강되게 함으로써 신시대 당과 국가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난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신시대 새 상정의 길에서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하는 종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종국식 현대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입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중요한 목표로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생태문명제도 체계를 보완하며 록수종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름을 실행하는 체제와 기제를 서둘러 보완하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생태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석금형 청소기는 생태문명을 건설함에 있어서의 종점은 교정제도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 후 탄소 배출 통제를 강화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과 달리 우리나라 생태문명 건설은 동시에 생태환경의 근본적인 호전과 탄소 배출 종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이대 전략적 임무에 직면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소, 오염물 배출 감소, 녹지 확대, 경제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임무는 여전히 막중합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고리송.

0: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흔히들 만능혈이라고 말하는 오형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형은 만능혈로 누구에게나 다 수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대 수혈 의학 관점에서 보면 오형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범용 혈액형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응급 선택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능혈이라는 견해는 주로 O형 적혈구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인데 표면에 의항원과 B항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혈 과정에서 인간의 면역체계는 외래항원을 인식하고 공격하는 경향이 있는데 O형 적혈구는 이 두 가지 항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다른 혈액형의 환자에게 주입할 경우 뚜렷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때문에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여 수혈 전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의사는 응급 혈액으로 O형 적혈구를 직접 선택하여 응급 치료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O형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O형 혈장은 천연적으로 항 A 항체와 항 B 항체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장을 많이 함유한 O형, 전혈 등을 B-O형 환자에게 주입하면 이런 항체가 환자의 적혈구와 결합되어 응혈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매우 위험한 합병증을 일으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O형 전혈은 일반적으로 림상에서 직접 주입하지 않고 대부분의 혈장을 제거한 적혈구 현타객 또는 저효과 O형 전혈을 선택하여 수혈 부작용 위험을 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형 적혈구도 의미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생아, 영유아, 면역기능 저하군은 면역 반응에 더 민감하므로 원칙적으로 동형 수혈을 엄격히 시행하고 비동형 수혈을 피해야 합니다. 정적으로 O형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만능혈이 아닙니다. 현대 의료 조건에서 동형 수혈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항상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역시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나는 해바라기.

다음 전기밥솥 밥 보온문제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심에 남은 밥을 저녁에 다시 먹으려고 계속 전기밥솥 전원을 켠 채 보온 상태로 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당신이 모를 수도 있지만 간편하고 수월하다고 생각되는 이 행동이 세균을 위해 파티를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밥솥은 덮개가 있고 전기가 통하며 온도가 높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천성 종양병원 림상영양과 주임의사 옹조견은 2026년 병원의 위책 개정에 글을 발표해 전기밥솥에서 4시간 이상 보온된 음식은 세균의 번식 천국으로 변하며 심지어 발암물질이 조용히 생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식품이 위험 온도대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 온도대는 5도에서 60 섭씨도입니다. 이 구간은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편안한 영역으로서 대부분의 병균이 이 온도대에서 빠르게 증식합니다.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은 일반적으로 온도를 60도에서 70 섭씨도로 유지하지만 두 가지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가열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층의 공기와 접촉한 부분은 온도가 60 섭씨도 이하로 쉽게 내려가 위험 온도대로 떨어집니다. 다음, 2차 오염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음식을 몇 입 먹거나 숟가락에 침이 묻으면 세균이 틈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색 포도 상구균과 살모넬라균은 일단 침투하면 적정 온도에서 20분 내에 2배로 증가합니다. 이란 음식을 먹으면 경미한

경우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위장염, 구토, 설사 등 증상을 유발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녹색잎 남새 자체에는 전운질산염이 들어있어 정상적으로 섭취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장기간 보관하면 세균이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전환시킵니다. 아질산염은 위에 들어가 단백질 분해산물과 결합하여 간암, 위암, 식도암과 관련된 니트로사민을 생성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 냄비에 오래 넣어 보온하는 남새 요리는 발암위험이 은연중에 높아지게 됩니다. 한 번 섭취하면 함량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간 매일 섭취하면 간 부담과 세포 손상이 계속 누적돼 발암위험이 조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전기밥솥의 보온 모드에 있는 음식은 4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다 먹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냉장고에 넣어 냉장 보관하여 세균과 위험 요소에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여 우리가 즐겨 먹는 삼겹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겹살은 남녀로서를 불문하고 가장 즐겨 먹는 고기 부위로 꼽힙니다. 겉은 바삭하게 익혀 식감을 살리고 지방의 고소한 풍미와 풍부한 육즙은 그야말로 일품이죠. 기름진 삼겹살은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란 편견이 있지만 여러 영양학적 장점을 갖습니다. 피로회복과 혈액순환을 돕는 비타민 B군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기분전환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불포화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히 섭취하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돼지고기는 건강의 리로운 보양식으로 여겨집니다.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체내 부족한 진액과 기운을 보충해주는 음식으로 평가됩니다. 동의보감에는 돼지고기가 허약한 사람을 살찌우고 음기를 보충하는 데 좋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본초 강목에서는 위장을 부드럽게 하고 체내 진액을 보충하며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고 조술되어 있습니다. 다만 돼지고기는 찬 성질에 속해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을 때 상추, 양파, 마늘 등 따뜻한 성질을 가진 채소류와 함께 섭취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추는 고기를 구울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벤조피렌의 독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온에서 고기를 굽거나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조피렌은 인체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됩니다. 삼겹살에 소주나 맥주 등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면 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에는 간주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간이 근육과 인대 건강을 주관한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음주와 고지방 음식은 간 기능을 저하시켜 근육과 인대의 회복을 방해하고 허리, 목, 무릎 등 척추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음한 다음날 온몸이 쑤시고 각종 근육 관절통이 나타나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삼겹살은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이지만 술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통풍, 비만, 지방간 등 다양한 건강 문제 위험을 높입니다. 술 대신 상추, 깻잎, 양파 등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는 한편 평소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변강 가수가 부릅니다. 고향 친구.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활용 미성년 검찰 작업실 변강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준다라는 제목으로 김림성 활용시 인민검찰원 화소곰 미성년 검찰 작업실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룡시 인민검찰원에는 화소곰이라는 특별한 명칭의 미성년 검찰 작업실이 있다. 이 이름에는 화룡시 인민검찰원 미성년 검찰이라는 뜻과 함께 화합과 소통을 통해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오랜 세월 동안 화룡 검찰인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강의 아이들을 굳건히 지켜왔다. 화룡시 인민검찰원 미성년 검찰 작업실에서는 법치로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켜나가고 있다. 화룡시 인민검찰원 미성년 검찰 부문에서는 검찰관 플러스 청년 간부로 구성된 화소검 작업실을 내오고 2013년 연변 최초의 방조 교육 기지를 설립했으며 2018년에는 화룡시 교육국 공정단 화룡시위와 함께 변강행 결선가정 아동관심 법률순회 강연을 전개했는가 하면 2020년에는 검찰원 청년 간부들로 구성된 화소검 법률순회 강연단을 결성했으며 검찰원 간부와 검찰관들이 자발적으로 애심장학금도 마련했다. 2022년에는 사회복지사 심리전문가팀을 도입했고 2025년에는 학습과 체험을 통합한 청소년 법치 교육 기지를 준공했다. 설립 이래 화소검 작업실은 법치 교육을 중심으로 심리적 돌봄을 연결고리로 삼아 변방 미성년자 보호의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왔다. 화룡시는 변강에 위치한 까닭에 일부 학교는 교통이 불편하고 교육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부모가 외지로 나가 일하는 농촌 아이들에게 법률 교육과 심리적 관심은 절실한 과제로 나섰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화룡시 인민검찰원 미성년 검찰 부문에서는 화소검 법률순회 강연단을 결성했다. 강연단은 직접 병강마을의 학교들을 찾아다니며 학교 측과 협력해 맞춤형 강의를 실시했다. 아이들의 연령대와 리해 수순에 맞춰 법률 지식과 생생한 사례를 결합해 아이들이 리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방식으로 법률 지식을 전파했다. 강연단은 조선어와 한어로 진행되는 법치 강연을 통해 지역 특색과 민족 특색을 결합해 법치 교양의 종합성과 실효성을 보장했다. 화소검 법률순회 강연단의 발걸음은 변강의 구석구석에 닿았다. 지도상으로는 작은 점에 불과했던 학교들도 그들의 방문을 통해 법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예방이 곧 보호라는 이념은 강연단의 모든 강연과 모든 교재에 깊이 녹아들었다. 학교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등 주제에 대한 법치 교양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안전간담회, 분쟁조정, 학교 주변안전 점검 등에 참여하며 리론학습 플러스 몰입형 체험이라는 혁신적인 법치 교양 모델을 제공해 청소년들이 법치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했다. 법정의 엄숙함을 재현한 모의법정,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법률 퀴즈, 실제 사례를 각색한 극화 공연까지 화소금의 강의실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법을 배우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도득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법의 소중함을 깨닫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다. 화소금의 법치 교양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법률의 씨앗을 심어 그늘이 트리우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들의 열정은 검찰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각계 호응을 불러일으켜 전 지역 사회가 함께 미성년자 보호에 동참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법치 교양 못지않게 화소금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아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었다. 2020년 화룡시 인민검찰원의 법치 부교장이 학교에서 정기적인 법률순회 강연을 진행하던 중 일부 아동들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률을 넘어 삶의 문제로 화소금은 곧바로 검찰관 조눈에게 애심장학금 모금 제안을 냈다. 제안이 나가자마자 검찰관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고
한 푼 두 푼 모여 특별한 기금이 조성되었다. 이 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소중한 힘이 되었다. 애심적립금 봉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매번 정해진 날이면 검찰관들은 제때 장학금을 전달하며 아이들의 생활과 학업 상황을 꼼꼼히 챙겼다. 지금까지 로적 기부금은 7만 7,470원에 달하는 바 여러 명의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했다.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아이들은 검찰관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 덕분에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덕분에 아이들은 학업을 원만히 마쳐 꿈에 그리던 대학에 합격했고 합격 통지서를 받은 후 가장 먼저 화소금의 언니, 오빠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다. 존경하는 검찰관 언니, 오빠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학교 생활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편지와 밝은 미소는 모든 화소금 구성원들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다. 몇 년간의 노력 끝에 마지막 한 명의 학생까지 꿈꾸던 대학교에 진학하며 이 애심봉사는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화소금의 애심 릴레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예방과 구제가 병행되어야 비로소 미성년자 보호를 완성할 수 있다. 화소금팀은 앞서 나가는 법치 교양과 관심 지원을 넘어 길 잃은 아이들에게 다시 사회로 나아갈 용기와 기회를 주는 데 도움하는 심혈을 기울였다. 적극적으로 사회 자원을 연결하여 최초의 교육기제에 이어 2025년 네 번째 미성년자 관심보호 돌봄 교육기제를 건설했다. 이 기지들은 심리상담, 직업기술 훈련, 법치 교양을 통합한 종합적인 구조 플랫폼으로서 전문 심리 상담사가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고 기술 강사가 그들에게 생계를 이어갈 기술을 가르치며 검찰관이 정기적으로 법률 강의를 제공하여 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한데 잘못된 길을 걸었던 아이들은 이곳에서 기술을 배운 후 취업에 성공했고 다시 희망을 찾게 되었다. 미성년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경에 처한 미성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법구조금 신청 절차를 연계해 현재까지 도합 10만 2천 원의 구조금을 지원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 공유 기제를 통해 여러 농촌 결손 가정 아동들이 사실상 부양 보호자가 없는 아동 양육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기본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해 갔다. 화소금의 노력은 각계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전국 성주 시급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은 이들의 업무를 높이 평가했으며 이는 화소금 작업실에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사회 각계의 지지와 참여 속에 미성년자 보호의 동심원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화룡시민검찰원 미성년검찰사업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4개 도움 교육기지를 설립했고 2013년 연변 최초의 미성년검찰작업실을 시작으로 이제는 400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첨단 스마트 법치 교육기지로 발전했다. 인력면에서도 한 개 사건 처리소로부터 지금은 20여 명의 법치 선전대와 사회복지 조직으로 성장하면서 변함없이 아이들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법률 소사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하며 미성년자의 성장을 위해 법률이라는 맑은 하늘을 펼쳐줄 것입니다. 화룡시민검찰원 화소금팀의 변치 않은 약속이다. 아이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률 소호사로서 화소금은 자신들의 실천으로 예방이 곧 보호라는 약속을 지키며 법의 빛을 등불로 사랑을 버팀목으로 삼아 꿈을 키우고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세요 파죽입니다. 세력의 세, 같은 요, 깨질 파, 대의 죽으로 풀이되는 세요 파죽은 기세가 마치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다라는 뜻으로 기세가 대단하여 감히 대항할 만한 적이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도예는 서진대의 정치가이자 군사가이며 요명한 학자입니다. 사람들은 박학다식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깊은 도예를 다양한 무기가 갖춰진 무기고에 비유하여 도무고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뛰어난 군사 지휘 능력은 진풀나라의 무제를 설득하여 오나라를 정벌하고 조나 통일을 이루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소환이 멸망한 후 손씨 가문의 동호 정권은 주로 강동 지역에 웅거해 있었습니다. 동호를 정벌하려는 야심에 가득 차있던 진나라 무제는 양호를 양양으로 지키는 도둑형 추제 군사로 삼고 둔전을 실시하여 군량을 비축하면서 동호를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함룡사는 양호가 중병에 걸리자 도예를 자신의 후임으로 전개했고 도예는 양호를 대신하여 동호 종벌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호의 형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도예는 공격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예측한 후 진무제에게 잇따라 두 번의 장계를 올려 동호 종벌을 촉구했습니다. 진무제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도예가 거듭 간청했습니다. 동호가 이미 우리의 계획을 눈치챈 것이 분명하오니 하루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놈들의 기세가 더 높아지면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제가 도예의 충고를 받아들여 군사를 움직이자 드디어 동호 종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진나라 20만 명의 대군은 도예의 전략에 따라 여섯 갈래로 나뉘어 동호를 진격했습니다. 도예가 이끄는 군대는 호북 강릉 일대를 함락했고 장군 왕준이 통솔하는 수군은 익주에서 출발하여 강을 따라 남하 동호의 수상 방선을 무너뜨린 후 빠른 속도로 요충지인 모창을 점령했습니다. 진나라 군대는 전략적 요충지들을 공격하여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가 되니 동호를 거의 손에 넣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때 오나라 평정을 눈앞에 두고 누군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 강물이 범람할 시기인데다가 역병이라도 돌면 위험하니 겨울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도예가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지금 우리 군사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어 이는 마치 예리한 칼날로 바짝 말라버린 대나무를 단칼에 베어버릴 기세이다. 세여 봐줘. 이 기세를 몰아 반드시 동호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제 두세 마디만 쪼개면 칼날을 대기만 해도 저절로 쪼개질 텐데 여기에서 물러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진격을 계속하라. 다수의 장군들이 도예의 주상을 달았습니다. 대강 원년 3월 동호를 향한 마지막 진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조는 수군 함대를 이끌고 익주에서 출발해 장강 하류로 내려와 공격하고 도예 대군은 육지에서 진격했습니다. 거침없는 진나라의 공격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된 동호군은 하는 수 없이 투항하고 말았습니다. 진나라 군대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고작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이로써 반세기 동안 지속되던 삼국 정립의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전하는 다시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세요 파죽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파죽지세라고도 합니다. 이는 기세가 마치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다라는 뜻으로 기세가 대단하여 감히 대항할 만한 적이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각지는 홍색 자원보호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홍색 정신의 깊은 내포를 발굴하여 보호와 활용 속에서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새 로종에서 힘차게 나아가는 데 강대한 정신적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0: 정혜성이 생태보호보건체계를 보완하고 중화수탑 생태장벽을 구축했습니다.
1: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전자산 거래가 안정적인 기조 속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0: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진행 중입니다.
1: 뉴스여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는 홍색 자원은 우리 당이 가진 고난을 겪으며 분투해온 빛나는 여성의 증거물이며 가장 소중한 정신적 제보이므로 반드시 진심과 정성을 다해 힘있게 보호하고 관리하며 활용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청소기의 당부를 명기하며 각지는 홍색 자원 보호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홍색 정신의 깊은 내포를 발굴하여 보호와 활용 속에서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새 로종에서 힘차게 나아가는 데 강대한 정신적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 15개 송에 걸친 장종국가문화공원이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로종교 교도에서 사람들은 생사를 마다하고 돌진하며 다리 쟁탈전을 벌였던 순간을 휴학하고 로산관에서는 4차례 걸친 족수도하에 긴박했던 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귀향에서는 연인수로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장종문화 디지털 예술관을 찾아 현대과학기술을 통해 홍색 역사를 되새기고 장종 정신을 도둑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홍색 자원을 활용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는 것을 시종 깊이 중시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청소기는 중대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당의 혁명 성지, 홍색 예토, 혁명 역사 기념 장소를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혁명 문물관은 당과 인민이 영용하게 분투한 영광스러운 역사를 담고 있으며 중국 혁명을 기재한 위대한 로종과 감동적 사적은 당과 국가의 귀중한 제보이므로 혁명 문물에 대한 보호와 리용을 강화하고 혁명 문화를 고양하며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는 것은 존 당과 존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4차 5기는 계획 말까지 우리나라가 보유한 이동 불가능 혁명 문물은 4만 2천 곳, 고교 관장 혁명 문물은 150만 여 점, 혁명 기념관은 3천 개를 초과했으며 혁명 기념관 체계는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한편 혁명 유적지와 기념관을 찾는 관광객은 연평균 연인수로 6억 명에 달했습니다. 홍색 자원은 재생과 대체가 불가능한 진귀한 자원이므로 보호가 선차적 과업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혁명 문물 보호 리용 구역 건설 공정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중요한 혁명 예토에 대한 보수와 소장 혁명 문물 복원 계획을 실시하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이동 불가능 혁명 문물에 대한 보수와 환경 정비를 위해 혁명 문물 보호 공정 기술 지도 규칙 시행을 최종 발표하고 조사, 평가, 시공, 검수 등 전반 과정에 걸쳐 각지의 보수 표준 불일치, 과도한 개축 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로 혁명 근거지인 강서성은 홍색 자원이 풍부합니다. 감주 우도현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 감랑성위원회 예타는 한창 보수 중입니다. 현재소 원공예 원자재를 사용해 보수 이후에도 건물의 옛 모습을 보류하도록 보장했습니다. 홍색 옛 도시 소금은 종이 문물이 소장 혁명 문물의 80%를 점했습니다. 그중 훼손된 종이 문물을 대상으로 현재소는 다양한 기술 수단을 동원해 긴급 복원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우리나라 960여만 평방킬로미터의 드넓은 대지에는 홍색 자원이 별처럼 분포되었습니다. 이란 장점을 살려 홍색 문화를 잘 전승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혁명 문물의 전반적 전시 사업에 대한 질을 꾸준히 높여가는 동시에 주제가 서명하고 료형이 풍부한 기념관 체계를 구축해 혁명 문물의 교육 효능을 확대했습니다. 북경대학 홍로, 향산 등 홍색 좌표를 이용해 북경시는 창당, 항전, 상경수험 등 3대 구역을 건설하고 상시와 전시, 특색 림시 전시, 순회 전시를 통해 홍색 정신을 체계적이고 맥락 있게 해석했습니다. 종경시는 예토 플러스 기념관 플러스 몰입식 체험, 홍색 문화 구도를 통해 홍남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새로 출시한 소무의 꿈, XR 체험, 새롭게 승격한 중경 1949 주제 공연은 과학기술 수단을 통해 관중들을 조나가 들끓는 세월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가흥나무의 홍설에서 혁명성지인 서백파까지 그리고 우도화 강변에서 보탑산 기슬까지 곳곳이 홍색 대표 건물과 홍색 예트는 우리 당이 겪은 갓난신고를 직접 체험하고 용감하게 정진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0: 중화수탑으로 불리는 청해는 15차 5기년 전망기획을 시작하는 해에 산과 물, 숲, 밭,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체화 보호와 체계적인 정비를 견지하면서 녹색 생태 장벽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더 높은 표준으로 생태 문명 고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황하, 장강, 란창강의 발원지인 청해에서 드넓은 고산 초원은 수온을 함양하고 수토를 유지하는 녹색 저수지이기도 합니다. 해발 4,400m에 위치한 옥수 지도이현 란창강 발원지 단지의 한 황폐화된 초원에서 작업자들이 새로 심은 풀씨의 발아류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초원 생태 보고는 장기간 고환과 산소 부족, 자생식물의 낮은 발아류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청해성은 재배보식의 혁신뿐만 아니라 초종 선정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평균 해발고가 4,700m를 초과하는 삼강원 고환지대는 생태보고 난이도가 높고 정비 성과를 다지기 어렵습니다. 올해 현지 연합과학연구기구는 초종 번식 난제를 해결하고 고환지대에 생장에 적합한 자생초종을 선별해 증식 보급하는 한편 초원 퇴화 유형에 따라서 맞춤형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중화수탑 생태 장벽을 끊임없이 다지기 위해서 올해 청해성은 과학기술을 충분히 이용했습니다. 한면으로 천지일체화 생태 관측망 밀도를 다지는 한편 영상 관측소와 원격 탐지 관측 플랫폼을 통해 잔디와 수원의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면으로 목축민 생태관리보호원 2만 명을 상대로 새로운 과학기술 관리 보호 수단 강습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청해성은 삼강원 중화수탑 생태 보호 지원 계획 2026-2035를 발표하고 52개 중점 과제와 37개 중대 프로젝트를 배치했습니다. 15차 5기년 전망 계획 기간 청해성은 더 높은 표준의 생태 문명 고지를 구축하는 목표를 정하고 청해호 류역, 란창강 상류의 산과 물, 숲, 밭,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체화 보호와 보건 공사를 실시해 30만 모 면적의 보건 사업을 완수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 체계를 건전히 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힘써 향상시키게 됩니다. 또 3대 하천 지류의 단면 수지를 2급 또는 그 이상에 도달시켜 중화수탑이 확고하고 풍족하며 영원히 마르지 않고 동으로 흐르게 할 것입니다.
1: 상무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전자상 거래가 안정적인 기조 속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이 소비 잠재력을 자극했습니다. 지난 7개월간 전국 온라인 상품과 서비스 소매액이 동기 대비 4.8% 증가하고 사회 상품과 서비스 소매액 성장에 대한 기여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상품 소비의 폭을 넓히고 서비스 소비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상무부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관측한 결과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관광 판매액이 24.9%, 온라인 생활 서비스 판매액이 16.3% 증가했습니다. 전자상 거래는 산업의 전환과 승격을 추진했습니다. 상무 빅데이터 관측 결과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농산물 소매액이 12.8% 증가하고 농촌 상품 온라인 소매액은 5% 증가했습니다. 각지에서 전자상 거래 플러스 산업 벨트를 육성하는 한편 전자상 거래 플랫폼과 특색 산업 집산지 간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공업품 산업용 전자상 거래 규모는 1.4%, 화학 제품은 1.2% 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디지털 콘텐츠 등도 관련 서비스업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0: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에서 23일 금메달 11매가 산생한 가운데 탁구, 멀리뛰기, 정밀 수동작 등 신설된 9개 종목이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육상 400m 대형팀 결승전에서 천공팀이 38.15초의 성적으로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주풍제재팀이 39.45초, 경홍동력팀이 39.66초의 성적으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메달을 획득한 3개 팀의 기록은 모두 인간이 창조한 세계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날 국가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빙사대에서 다양한 경기 종목과 실전 장력 종목 결승전이 펼쳐졌습니다. 참가팀 관계자들은 이번 대회는 기술 교류와 업계 접목의 장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가팀 힘은 황효상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모든

0: 분야가 동시에 발전해야 로봇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기를 통해 연구와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응용 장면 조목은 가정, 호텔, 물류 등 실제 생활과 생산 환경의 착안해 로봇의 현장 적용에 조력했습니다. 제2회 세계 휴머이드 로봇 운동회 조직위원회 상무부 주임 강광진은 올해 로봇은 더 단단하고 균형적이며 정교하고 자율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것이 바로 이번 대회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최대의 기술 혁신 현장입니다. 지속적인 혁신과 반복적인 개선을 통해 로봇 기술이 인류의 생산과 생활에 더 빨리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262개 자원형 도시가 광산의 녹색 전환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옛 광산 부지였던 관광지들이 개선과 승격을 거쳐 호황을 누렸습니다. 한때 폐기되었던 광산갱은 식생 복원과 수계 연계를 거쳐 관광 명소로 변모했습니다. 현재 국내 자원형 도시가 보유한 국가급 공업 유산은 88곳, 전국 총수의 33%를 차지합니다. 이와 동시에 가동 중인 광산의 생산 운영 방식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허북송 의창시 수공평 린광산은 채굴과 복원을 병행하면서 계단식 녹색 지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동한 밀폐식 파이프라인은 총 길이가 55km이며 산속에서 물류부두까지 이어지는 린광의 친환경 수송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자원형 도시에서 건설한 국가급 녹색 광산은 699곳, 전국 총수의 67.7%를 차지하며 석탄, 석유와 천연가스, 금속, 비금속 등 다양한 채굴 업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광산 생태 복구를 후속 산업 육성과 도시 갱신 등 과제와 결부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생태 보상 제도와 투자, 용자 기재를 혁신 보완해 시장 주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관리 부가가치 재투입의 선순환 체계를 다그쳐 구축할 계획입니다.
0: 올 들어 국산 농기계 장비가 잇따라 생산에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수요에 따라서 정밀하게 작동하면서 농업 생산의 품질 향상과 효율 증대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길림성은 식용 옥수수 수확철을 맞이했습니다. 신선한 옥수수는 충격이 약하기에 과거에는 대부분 인력으로 수확했지만 올해는 전용 수확기를 도입해 수확 효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25회 장춘농업박람회에서 스마트 파종기, 경량형 옥수수 수확기, 고청결 집속묶기 기계 등 신형 장비가 집중 선보였습니다. 올해 길림성은 연구개발 자금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동북 지역의 식량 생산에 필요한 기존 개발을 다그쳤습니다. 올해 더 많은 신규 실용 장비가 논밭과 과수원, 차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소성 진강시의 만무 차밭에서 신규 전동 차입 수확기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여름철 차 수확은 비용이 높고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했으나 전동 수확기를 보급하면서 난제가 해결됐습니다. 스마트 장비는 전통 축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북성 현현의 한 오리 사육장에서는 갓 부화한 새기 오리가 스마트 육초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로 가동한 스마트 육초장은 온도, 습도 등 지표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를 자동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은 사료를 정밀 투입할 수 있고 급수기는 자동 급수를 실현했습니다. 축산 경험을 표준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서 오리 생존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현재 중앙재정은 누계로 7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취약 분야의 기계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부와 공업정부화부는 지역, 업종, 품목, 공정별로 농기계 장비 취약점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일부 스마트 농기계와 구릉, 산지에 적합한 농기계는 이미 기술 돌파에 성공하여 산업화 적용을 실현했습니다.
1: 복근성 복두시 마미구에는 1866년 설립된 복근선정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옛 공장 부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터운 역사를 자랑하는 산업유산은 오늘날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문화관광 새 랜드마크로 변모했습니다.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옛 기계 수리 작업장을 개조한 극장으로 관객들이 발길이 모여듭니다. 바로 국내 최초의 저비 점진식 공연 잊을 수 없는 선정이 막을 올릴 시간입니다. 이 몰입형 공연은 현재까지 약 1200회 가까이 상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높은 이 문화관광단지는 7년 전만 해도 담장이 무너지고 지붕이 새는 방치된 낡은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116헥타르에 달하는 이 단지의 전신은 1866년에 설립된 복근 선정입니다. 최근 복조시는 산업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산업유적군을 통합하여 전역 문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복근선정문화연구원 리혁봉연구원은 보호와 발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당시 직면한 첫 번째 난제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예달아 낡은 공장을 선종문화성 형태로 탈바꿈시키고 종합창고는 박물관으로, 기계수리 작업장은 극장으로, 창고방들은 선종서점으로 각기 꾸몄습니다. 또한 중국 선종문화박물관, 마강해전기념관, 라송탑공원을 하나로 융합시켜 통일된 행정력을 갖춘 문화관광단지를 형성함으로써 행정상 큰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전시관으로 낡은 공장 건물을 개조하고 구역을 연결하여 완전한 역사 관람 동선을 형성한 대형 박물관 구역이라는 이념이 확립되고 나서는 100년 선종이 어떻게 새 생명력을 부여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잊을 수 없는 선종예술단 단장은 우리의 3년째 옛 작업장에는 기둥들이 많이 이어져 있어 마치 하나하나의 소랍처럼 시대를 꺼내 보이며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바로 저비 점진식 개념이 탄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관객들은 전진 가능한 관람석에 앉아 마치 시간을 여행하는 작은 배를 타고 해양 강국을 지향해온 그동안의 웅장한 역사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복근 선종 투자그룹 관계자 진균 씨는 지난해 8월 2만 3천 평방미터 규모의 대형 잔디 광장을 조성하고 야간 경제 모델을 가동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진균 씨는 려식업 시장을 유치하고 문예 공연을 배치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이 밤에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차를 마시고 야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표했습니다. 복주 도심에서는 이 같은 재탄생 롤리가 곳곳의 내하를 따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천 공원 부두를 출발점으로 지난 하를 따라 배를 타고 6.8km를 항행하면서 온천 공원, 온천 박물관, 복주 수계 종합 정비 전시관 등 문화 관광 명소와 진안 신팔경 그리고 주변 교량의 예술적 벽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연간의 수계 종합 정비 덕분에 100여 개 내하가 청정함과 부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복조시 수무문화관광요한회사 관계자 왕효람 씨는 현재까지 복조에서는 29갈래 내하 항로가 개통돼 통관거리가 75km를 넘어섰다면서 하천마다 저마다의 경치와 이야기가 있는 일하일경, 일하일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금융감독관리총국이 최근 비차량보험 종합관리행동방안을 발표하여 비차량보험 분야에 두드러진 문제와 위험 부담에 초점을 맞춰 무질서한 경쟁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오도, 유인 가입, 묶음식 판매, 민지 가입 등 소비자 이익을 훼손하는 전형적인 행위들이 모두 정비 대상입니다. 비차량 보험 업무에는 기업 재산 보험, 가정 재산 보험, 공정 보험, 선박 보험 등 수백 개 보험 종목이 포함됩니다.
1: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과 APEC 기타 경제체 간 수출입 총액이 18조 300억 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출입 무역 총량은 이미 전 세계의 절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0: 인력자원사회보상부에 따르면 제48회 세계기능대회 중국 대표단이 8월 23일 공식 성립되었습니다. 전국 21개 성에서 선발된 71명 선수가 제조, 정보, 서비스 등 6대 분야 64개 종목의 경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대회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상해에서 열리며 근 70개 국가와 지역에 약 1,400명 선수가 함께 기량을 겨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중앙기상대가 24일 오전 6시를 기해청색 태풍 조기경보와 황색호우 조기경보를 계속 발령했습니다. 24일 야간부터 올해 제19호 태풍 나라가 점차 광서 연해에서 광동 뢰주 반도 서측 일대 해안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해 제20호 태풍 개나리는 23일 밤 이미 열대저압으로 약화되었습니다. 24일 오전 8시부터 25일 오전 8시까지 절강성 동남부, 복건성 동부연해, 광동성 북부, 대만섬 대부분 지역에 부분적으로 큰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북경 시간으로 8월 23일 2026년 배드민턴 세계선수권 대회가 인도 뉴델리에서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남자 복식 결승에서 사상 첫 세계선수권 결승에 진출한 세 번째 배정 선수인 중국의 량위갱 왕창이 21대 17, 21대 16으로 4년 만에 세계선수권 결승에 돌아온 네 번째 배정 선수인 말레이시아 사정봉 소유역을 걷고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남자 복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대형산불이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인접한 메바다주 리노시를 위협했습니다. 현재 소방부문에 따르면 심각한 산불로 6명이 다치고 주민 4만 2천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아직 4만 5천 명이 대피 경보구에 남아있습니다. 현지 소방부문 책임자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인재의해 발생했으며 약 24시간 만에 피해 면적이 53평방킬로미터까지 확대되고 현재 화재는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산불 주변에 투입한 소방인력은 800여 명이고 3명 소방대원을 포함해 6명이 다쳤습니다. 네바다주 주장은 리노시가 위치한 워쇼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네바다주 국민경위대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정전 영향을 받은 주민은 만 가구이고 여러 주요 도로는 통행을 중지했습니다. 현지 관원은 성명에서 리노스테드 공항과 일반 항공교통이 운항을 잠시 중단했으나 리노타우 국제공항은 계속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노는 미국 서부의 유명 관광지인 타호호와 60km 상가했습니다. 고온과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서부의 여러 주에서 최근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0: 미군 조항사령부가 현지 시간으로 23일 아라비아해에서 항행하고 있는 미사일 구축함 존 핀호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3일까지 미군이 항로 변경을 요구한 상선은 70척 그리고 기동불능 상태인 상선은 3척, 승선검문을 진행한 상선은 2척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 모흐비가 23일 경제 압박을 포함한 미국의 다양한 적대시 행동의 대책을 강구했다고 밝혔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중단 영향으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수입한 가운데 올 6월과 7월 수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의 일 평균 원유 수입량이 500만 배럴에 달해 이란 전쟁 사태 발발 후 최고 수준입니다. 인도의 원유와 천연가스는 9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합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한창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실 내에 화석연료와 에너지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0: 러시아 국방부가 23일 발표한 전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군이 159개 구역에서 우크라이나군 목표물을 타격하고 방공부대는 고성능 무인기 1120대를 격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장부대 총참모부가 23일 발표한 전투보고서에 따르면 동일한 시간대에 전선에서 254차 접전하고 러시아군 장갑차와 화포 등 여러 장비를 파괴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정희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소장이 현지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개척했다고 주장한 네팔 인사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소장을 보다 신시대 새로운 발전 이야기 공유회가 네팔 국가행정학교 보고대청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네팔 양국의 300여 명 랩인들이 서장에서 갓 돌아온 몇몇 네팔 인사들의 견문과 경험을 청취했습니다. 지난 6월 네팔 국가언론위원회 존주석 구마르 아차야가 소장을 방문하여 제2회 소장 국제전파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방문기간 구마르 아차야 주석은 부다라궁, 츠풍사, 윤프랑캉과 같은 문화 랜드마크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고 현지 주민들의 문화생활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사 비나 공원의 생태복원과 노블링카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통해 자연환경과 인문자원의 합동관리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차야 주석은 산남시 내동구 전통 모직물 수공 직조 전문합작사가 전통 기술과 현대 시장을 접목하여 무형 문화유산을 단순 보존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전승으로 이어지게 한 점, 라사시 도울 롱대첸구 200메가와트 목축 태양광 병행 발전 프로젝트가 태양광 발전과 고온축 산업을 결합시켜 고해발 지역의 산업 고도화를 위한 발전 경로를 탐색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차야 주석은 소장의 역사와 현대, 문화와 자연, 전통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이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완성시키고 있다며 소장은 현지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트리부반 대학 언론학과 쿤단 아리알 주임은 소장을 수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현장 답사를 갈 때마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덕제우, 민바고, 지명문화산업단지에서 현대관리기술이 전통향 제조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것을 목격했고 산남시 내동구 자시취된 지역사회에서는 고운농촌이 개방적인 자세로 청정에너지와 과학기술 혁신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리알 조임은 무형문화유산 공방에서 현대기업까지 전통지역사회에서 산업단지까지 서장에서 문화적 뿌리를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한 창을 열어 전승과 발전을 동시에 이뤄내는 모습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유회는 중국인권연구회, 네팔 트리부반대학, 네팔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현지 시민 반드시는 이번 공유회는 네팔 민중들이 중국 소장의 실제 발전 현황을 료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소장 주민들은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며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반드시는 이야기 공유를 통해 인민의 행복한 생활이 인권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임을 리해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네팔 ARI 국제학교 학생 소누와르는 발표자들이 전한 서장에서의 교문과 경험이 자신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저도 서장에 가서 직접 보고 이 신비로운 땅이 발산하는 활기를 가까이서 느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장이 현지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개척했다고 주장한 네팔 인사의 평가를 들어보았습니다. 해설의 강설회였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분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네타냐후에 대한 수배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터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일본의 군비 확장 외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열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부 꿈결의 절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라 7번째 부분입니다.
1: 신금을 울리는 악귀의 이야기는 1100년 동안 중화의 아들 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럼 신시대에 어떻게 강군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주석은 건군 100년 목표를 실현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자고 제기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강군의 방향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첫째, 인민군대의 당 건설을 전면 강화하고 총대가 영원히 당의 지휘를 따르도록 확보하며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둘째, 군사훈련과 작전 준비 태세를 전면 강화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인민군대의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 군사관리를 전면 강화하고 국방과 군대 개혁 성과를 다지고 확장하며 군사력 구조 편성을 완비화하고 군사 정책 제도를 체계화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넷째, 일체화한 국가전력 체계와 능력을 다지고 제고해야 합니다. 국방과학기술산업 체계와 배치를 최적화하고 국방과학기술산업 역량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혁신으로 군 현대화를 주도하면서 인민군대는 무기 장비 분야에서 역사적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이를테면 섬20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최신형 쌍발 중형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의 편입은 인민공군이 우주와 항공을 통합하고 공격과 방어를 병행하는 목표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상징합니다. 대형 운송기 운20은 중국이 자주적으로 개발한 대형 다용도 운송기입니다. 이 기종이 공군에 편입하면서 항공 전략 수송과 장비 개발 분야에 중대한 돌파를 실현했으며 공군 전략의 전환이 새로운 기점에 올라섰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20차 당대회 보고의 요구에 따라 국방과학기술과 무기장비 중대 프로젝트를 가일층 추진하고 과학기술이 전투력으로 전환되도록 다그쳐야 합니다. 강군 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습근평 강군 사상이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다지며 습근평 주석의 당조항 핵심 지위와 전당의 핵심 지위를 확고히 수호해야 합니다.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 관철하고 당조항과 조항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의 지휘에 복종하며 우리 군대를 세계 인류 군대로 건설하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2: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 강경연구원과 고전 해설인 역파 교수님께서 여러분께 주제가 선명하고 다채로운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강군의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주석이 강조했듯이 군사훈련과 작전준비태세를 전면 강화하고 인민군대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해 강대한 인민군대를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유력한 보장을 마련하고 세계 평화의 항구한 발전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합시다. 끝으로 우리 함께 고전 식구를 함께 되새기고 함께 낭송해 봅시다. 다시 한번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0: 지금까지 게럴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근인 습근 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타냐후에 대한 수배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터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터키 사법장관 아킨 귤렉이 8월 21일 이스라엘 무장이 가자 지구에 인도적 지원 물자를 운송하는 선단에 간섭하는 문제와 관련해 터키 정부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리도록 국제형사경찰기구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빌렉은 터키 법원은 지난 7월 인종절멸죄 혐의로 네타냐후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사법부는 이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국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요청했고 현재 관련 서류는 외교부에 전달됐습니다. 적색 수배령은 국제형사경찰기구가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발부하며 관련 요구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규약과 규칙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적색 수배령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는 국제수배 도주범에 대한 정보를 모든 회원국 경찰에 통보할 수 있으며 수배령의 법적 효력, 자국 집행관의 체포권은 회원국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터키와 이스라엘은 국제형찰기구의 회원국입니다. 터키 법원은 현재 국제인도주의 선단을 가로막은 사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기소에 따르면 국제수역에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인도주의 원조를 보내는 선박을 간섭하고 관련 인사들을 구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네타냐후는 인류위해죄, 인종절멸죄, 인신자유박탈죄, 고의상해죄, 고문죄, 재산파괴죄, 엄중강도죄, 운수수단 납치죄 등 죄명으로 기소됐습니다. 터키가 네타냐후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양국 관계에 나타난 분쟁의 축소판이며 그 직접적 도화자는 지난 18일 이스라엘이 수리아 아부주후르 공군기지를 공습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리아가 터키에 군대 배치를 허용하면서 이스라엘을 직접 위협했다고 비난하고 수리아에서 터키가 군사적 존재를 확대하고 이스라엘 국경에 다가서고 이스라엘은 그 위협을 감지하고 사태가 고조되기 전에 행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터키는 이스라엘의 이런 주장은 수리아에 대한 공습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를 제지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도록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터키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양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쿨드 등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이 끊기지 않았고 양국 관계는 기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2003년에 터키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 특히는 가자지구를 봉쇄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양국 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어 2010년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향발한 터키 구조선을 무력으로 요격해 터키인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이로 해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2016년에야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미국이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간 충돌이 격화하고 터키는 이스라엘 대사를 축출해 항의를 표했으며 양국 관계는 재차 긴장세를 탔습니다. 2022년 8월 양국은 대사급 외교 관계를 회복한다고 선포했습니다. 2023년 10월 새로운 더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간 충돌이 발발한 후 터키 정부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엄하게 비난하면서 양국 관계가 재차 악화됐습니다. 이어 2023년 11월 터키는 이스라엘 주재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터키의 행동에 대해 이스라엘 총리 办公室은 8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스라엘 지도자와 군인을 공갈하려는 시도는 무산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계속 강경한 행동을 통해 지역 안정을 파괴하려는 터키의 시도와 이스라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판공실은 에르도안을 반유태 독재자라고 인정하고 에르도안이 쿨드족을 학살하고 하마스 성원을 수용하며 기프로스 영토의 절반을 강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터키 대통령부 보도국은 상술한 언론을 반박하면서 네타냐후가 취한 값싼 정치적 수법은 선거를 위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영향력을 갖춘 지역 국가로서 터키와 이스라엘에 대해 미국은 분명히 그들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양국 관계의 악화는 외교와 여론 차원에서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회원국인 터키에 대해 이스라엘은 나토 국가와 직접적 군사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0: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1: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군비 확장 외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1: 일본 방위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가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기간 오스트랄리아와 인도를 방문하고 이른바 일본의 반격 능력과 일본 방위 장비 수출 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군비 확장 외교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당국은 무기 수출 확대와 군사 활동 범위 확대 등 두 개 면에 대한 포석을 서두르는 한편 전후 국제 질서와 법률 규제를 끊임없이 돌파하면서 군사 확장을 다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고이즈미 신지로의 이번 방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현재 일본은 무기 수출 확대, 군사 활동 범위 확대라는 두 가지 주선에 따라 재군사화 대외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무기 수출의 경우 다카이치 정부는 올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고 살상성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한 후 해외에 대한 무기장비 판매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필리핀에 대한 아부크마급 호위함 등 군사장비 수출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고이즈미 신지로는 모가미급 호위함과 일본 현역 함정이 사용하는 유니콘 통신 안테나 시스템의 대인도 수출을 추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정부의 무기 수출 확대는 국내 군수산업의 시장 개척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구매국과 함께 무기 체계, 수리와 보수, 부품 공급 등 면에서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해외에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한층 더 증강시키려고 시도했다고 표했습니다. 군사 활동 범위를 보면 다카이치 정부가 취임한 후 일본은 최초로 대규모 작전 부대를 필리핀에 파견해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등 일본 자위대의 해외 활동 공간을 넓히려고 애썼습니다. 방문 기간 고이즈미 신지로는 오스트랄리아와 함께 향후 10년을 아우르는 협력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스트랄리아는 일본 자위대가 오스트랄리아 영내 시험장을 이용해 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를 시험 발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분석가들은 관련 협력 내용은 오스트랄리아에서 일본 군사 활동이 장기화와 기재화로 발전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인도의 합동 군사 훈련도 또 하나의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보수와 지원, 무기 개발 등 면에서 일본이 관련 국가와 함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사실상 일본의 전략적 중심과 군사 능력 건설을 해외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며 전수 방위 원칙을 위반한 군사 확장입니다. 무기 수출을 확대하든 군사 활동 범위를 넓히든 그리고 안보 진영화를 강화하든 다카이치 정부의 이러한 외교적 움직임은 일본이 군비 확장을 위해 길을 닦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파괴와 평화 헌법 등 일본 국내 법률 제도에 대한 위배 행위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겠습니다. 오스트랄리아 국립대학 일본사교원 테사 모리스 스즈키는 현재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헌법 중에 평화조항을 지우려는 시도로서 반드시 경각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정부가 이른바 안전환경의 심각성을 대대적으로 과장하는 것도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위험한 화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했습니다. 일본 방송협회 전 앵커 김우라는 일본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것도 자존자위의 기치를 이용하고 군사 확장을 자신의 안전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포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당면 일본 정부가 또 방위력 정비를 구실로 군비 확장을 추진하면서 방위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떠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군사 확장의 길을 고집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에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실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우였습니다.

높다고 해서 반드시 명산이 아니듯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어른은 아니죠. 가려서 볼 줄 알고 새겨서 들을 줄 아는 세월이 일깨워준 연륜의 지혜로 판단이 그르지 않은 사람이 어른이죠. 성숙이라 함은 높임이 아니라 낮춤이라는 것을, 차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것을 스스로 넓어지고 깊어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새벽 강가에 홀로 날아오르는 새처럼 고요하고 저녁 하늘 홍갈색 노을빛처럼 아름다운 로년, 한 해 또 한 해를 보내는 마음으로 인생이 무상함을 서글퍼하기보다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교훈이 걸음처럼 쌓여가니 내 나이 한 살 더하여도 행복해야 합니다. 젊음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마음은 비우고 속은 채워서 건강한 생각으로 365일을 잘 보냅시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순아입니다. 가끔은 구구절절 긴 문장보다 짧지만 마음에 와닿는 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숙이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면세는 분들에게 전하는 글인 것 같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긴 여운을 남겨주는 글이기도 한데요.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태무용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가장 엄격한 제도와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생태무명을 당규약과 헌법에 기입하고 환경보호법 및 30여 개의 생태환경 관련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조문 개정했습니다. 당조항 공원은 생태무명 건설을 서둘러 추진할 때 관한 의견, 생태무명 체제 개혁 총체적 방안 및 몇십 가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인쇄 발부하고 실시하면서 자연자산, 재산권제도, 국토공간개발보호제도, 공간계획체계, 자원총량관리 및 전면적 절약제도, 자원요상사용 및 생태보상제도, 환경정비체계, 환경정비 및 생태보호시장체계, 생태문명 실적평가 고과 및 책임추궁제도 등 기초제도를 점차 구축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 생태환경보호법률체계와 생태문명의 골격 역할을 하는 제도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책임제라는 관건적인 핵심을 단단히 틀어주고 생태문명 건설 목표, 평가 고과 제도, 오염물 예방 퇴치, 난관 돌파 전 성과 고과 제도, 지도 간부의 자연 자원, 자산, 림 심계 제도, 하장제와 호장제, 림장제, 생태 환경 손해 책임 종신 추궁 제도, 생태 환경 손해 배상 제도 등 제도를 구축하고 실시했고 생태 환경 보호에 대하여 당 및 정부에서 함께 책임을 지고 1인자가 생산 경영 책임과 노동 안전 관리 책임을 동시에 지며 발전을 관리하고 생산을 관리하고 업종을 관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환경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엄격히 실시했으며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주도하며 기업이 주체가 되고 사회 조직과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책임체계가 한층 더 엄밀해지고 완비되었으며 전당, 전국이 생태무명 건설을 추진하는 자각성과 능동성이 끊임없이 증강되었습니다. 특히 습금형 종속이가 직접 계획하고 포치하고 조진시킨 조항생태환경보호감찰제도는 생태무명 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하는 중대한 제도 혁신이자 개혁 조치로 되었습니다. 자연자원과 생태환경관리체제 개혁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최적화, 협동화, 효율화의 원칙에 따라 기구 기능을 통합 최적화하고 자연자원부를 구성하여 존이민적 소유의 자연자원자산 소유자의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했으며 모든 국토공간 용도에 대한 관리 통제 및 생태보호 복원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생태환경부를 구성하여 각 관계 부문에 분산되어 있던 생태환경보호 직책을 통합하고 생태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각종 오염물 배출에 대한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 직책을 독립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성급 이하 생태환경기구의 감측, 감찰, 집법의 수직관리 제도 개혁과 생태환경보호, 종합집법 개혁을 실시하고 류역과 해역의 생태환경에 대한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 기능 배치를 최적화하여 생태환경에 대한 감측, 감찰, 집법의 독립성, 통일성, 권위성과 효과성을 끊임없이 강화했습니다. 생태환경 정비체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생태환경 보호사업에서 오염물 총량 배출 감소를 틀어주는 것을 주로 하던 대로

0: 것도 생태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로 전환하고 국가 생태 환경 품질 감측 사무 권한의 상부 이항을 완수했으며 모든 고종 오염원의 배출 허가를 완수하고 외국 쓰레기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과학적으로 획정하고 제일진 국가공원을 설립했습니다. 자연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재산권 확인 등록 제도를 구축하고 다수계획통합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전면적인 절약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 토지 조략 사용제도, 소자원 관리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환경보호세를 징수하고 녹색 금융체계를 구축했으며 오염물 방출권 거래를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조치 실시는 오염물 예방퇴치 난관 돌파를 심층적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녹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생태 문명 건설에서 괄목할 만한 거대한 성과를 이룩했고 생태 환경 보호가 역사적이고 조난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끊임없이 증강되게 함으로써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난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신시대 새 상정의 길에서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하는 종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종국식 현대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입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중요한 목표로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생태무명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생태무명제도 체계를 보완하며 록수종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름을 실행하는 체제와 기제를 서둘러 보완하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생태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종국 건설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섭금형 청소기는 생태문명을 건설함에 있어서의 종점은 교정제도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 후 탄소 배출 통제를 강화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과 달리 우리나라 생태 문명 건설은 동시에 생태 환경의 근본적인 호전과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이대 전략적 임무에 직면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소, 오염물 배출 감소, 녹지 확대, 경제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임무는 여전히 막중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구리송.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흔히들 만능혈이라고 말하는 오형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형은 만능혈로 누구에게나 다 수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대 수혈 의학 관점에서 보면 오형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범용 혈액형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응급 선택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능혈이라는 견해는 주로 O형 적혈구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인데 표면에 의항원과 B항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혈 과정에서 인간의 면역체계는 외래항원을 인식하고 공격하는 경향이 있는데 O형 적혈구는 이 두 가지 항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다른 혈액형의 환자에게 주입할 경우 뚜렷한 면역 반응

0: 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때문에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여 수혈 전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의사는 응급 혈액으로 O형 적혈구를 직접 선택하여 응급 치료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O형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O형 혈장은 천연적으로 항 A 항체와 항 B 항체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장을 많이 함유한 O형 전혈 등을 B-O형 환자에게 주입하면 이러한 항체가 환자의 적혈구와 결합되어 응혈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매우 위험한 합병증을 일으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O형 전혈은 일반적으로 림상에서 직접 주입하지 않고 대부분의 혈장을 제거한 적혈구 현타액 또는 저효가 O형 전혈을 선택하여 소혈 부작용 위험을 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형 적혈구도 의미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생아, 영유아, 면역기능 저하군은 면역 반응에 더 민감하므로 원칙적으로 동형 수혈을 엄격히 시행하고 비동형 수혈을 피해야 합니다. 정적으로 O형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만능혈이 아닙니다. 현대 의료 조건에서 동형 수혈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항상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역시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나는 해바라기.

다음 전기밥솥 밥 보온 문제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심에 남은 밥을 저녁에 다시 먹으려고 계속 전기밥솥 전원을 켠 채 보온 상태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당신이 모를 수도 있지만 간편하고 수월하다고 생각되는 이 행동이 세균을 위해 파티를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밥솥은 덮개가 있고 전기가 통하며 온도가 높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천성 종양병원 림상영양과 주임의사 옹조견은 2026년 병원의 위책 개정에 글을 발표해 전기밥솥에서 4시간 이상 보온된 음식은 세균의 번식 천국으로 변하며 심지어 발암물질이 조용히 생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식품의 위험 온도대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 온도대는 5도에서 60섭씨도입니다. 이 구간은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편안한 영역으로서 대부분의 병균이 이 온도대에서 빠르게 증식합니다.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은 일반적으로 온도를 60도에서 70섭씨도로 유지하지만 두 가지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가열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층의 공기와 접촉한 부분은 온도가 60섭씨도 이하로 쉽게 내려가 위험 온도대로 떨어집니다. 다음, 2차 오염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음식을 몇 입 먹거나 숟가락에 침이 묻으면 세균이 틈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색 포도 상구균과 살모넬라균은 일단 침투하면 적정 온도에서 20분 내에 두 배로 증가합니다. 이란 음식을 먹으면 경미한 경우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위장염, 구토, 설사 등 증상을 유발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녹색잎, 남새 자체에는 천연질산염이 들어있어 정상적으로 섭취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장기간 보관하면 세균이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전환시킵니다. 아질산염은 위에 들어가 단백질 분해산물과 결합하여 간암, 위암, 식도암과 관련된 니트로사민을 생성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 냄비에 오래 넣어 보온하는 남새 요리는 발암 위험이 은연중에 높아지게 됩니다. 한 번 섭취하면 함량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간 매일 섭취하면 간 부담과 세포 손상이 계속 누적돼 발암 위험이 조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전기밥솥의 보온 모드에 있는 음식은 4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다 먹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냉장고에 넣어 냉장 보관하여 세균과 위험 요소에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여 우리가 즐겨 먹는 삼겹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겹살은 남녀로서를 불문하고 가장 즐겨 먹는 고기 부위로 꼽힙니다. 겉은 바삭하게 익혀 식감을 살리고 지방의 고소한 풍미와 풍부한 육즙은 그야말로 일품이죠. 기름진 삼겹살은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란 편견이 있지만 여러 영양학적 장점을 갖습니다. 피로회복과 혈액순환을 돕는 비타민 B군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기분전환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불포화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히 섭취하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돼지고기는 건강의 리로운 보양식으로 여겨집니다.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체내 부족한 진액과 기운을 보충해주는 음식으로 평가됩니다. 동의보감에는 돼지고기가 허약한 사람을 살찌우고 음기를 보충하는 데 좋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본초 강목에서는 위장을 부드럽게 하고 체내 진액을 보충하며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고 조술되어 있습니다. 다만 돼지고기는 찬 성질에 속해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을 때 상추, 양파, 마늘 등 따뜻한 성질을 가진 채소류와 함께 섭취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추는 고기를 구울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벤조피렌의 독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온에서 고기를 굽거나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조피렌은 인체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됩니다. 삼겹살에 소주나 맥주 등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면 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에는 간주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간이 근육과 인대 건강을 주관한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음주와 고지방 음식은 간 기능을 저하시켜 근육과 인대의 회복을 방해하고 허리, 목, 무릎 등 척추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음한 다음날 온몸이 쑤시고 각종 근육 관절통이 나타나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삼겹살은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이지만 술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통풍, 비만, 지방간 등 다양한 건강 문제 위험을 높입니다. 술 대신 상추, 깻잎, 양파 등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는 한편 평소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변강 가수가 부릅니다. 고향 친구.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활용 미성년 검찰 작업실 변강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준다라는 제목으로 김림성 활용시 인민검찰원 화소곰 미성년 검찰 작업실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룡시 인민검찰원에는 화소곰이라는 특별한 명칭의 미성년 검찰 작업실이 있다. 이 이름에는 화룡시 인민검찰원 미성년 검찰이라는 뜻과 함께 화합과 소통을 통해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오랜 세월 동안 화룡 검찰인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강의 아이들을 굳건히 지켜왔다. 화룡시 인민검찰원 미성년 검찰 작업실에서는 법치로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켜나가고 있다. 화룡시 인민검찰원 미성년 검찰 부문에서는 검찰관 플러스 청년 간부로 구성된 화소검 작업실을 내오고 2013년 연변 최초의 방조 교육 기지를 설립했으며 2018년에는 화룡시 교육국 공정단 화룡시위와 함께 변강행 결손가정 아동관심 법률순회 강연을 전개했는가 하면 2020년에는 검찰원 청년 간부들로 구성된 화소검 법률순회 강연단을 결성했으며 검찰원 간부와 검찰관들이 자발적으로 애심장학금도 마련했다. 2022년에는 사회복지사 심리전문가팀을 도입했고 2025년에는 학습과 체험을 통합한 청소년 법치교육기지를 준공했다. 설립 이래 화소검 작업실은 법치교육을 중심으로 심리적 돌봄을 연결고리로 삼아 변방 미성년자 보호의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왔다. 화룡시는 변강에 위치한 까닭에 일부 학교는 교통이 불편하고 교육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부모가 외지로 나가 일하는 농촌 아이들에게 법률 교육과 심리적 관심은 절실한 과제로 나섰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화룡시 인민검찰원 미성년 검찰 부문에서는 화소검 법률순회 강연단을 결성했다. 강연단은 직접 병강 마을의 학교들을 찾아다니며 학교 측과 협력해 맞춤형 강의를 실시했다. 아이들의 연령대와 리해 수순에 맞춰 법률 지식과 생생한 사례를 결합해 아이들이 리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방식으로 법률 지식을 전파했다. 강연단은 조선어와 한어로 진행되는 법치 강연을 통해 지역 특색과 민족 특색을 결합해 법치 교양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보장했다. 화소금 법률순회 강연단의 발걸음은 변강의 구석구석에 닿았다. 지도상으로는 작은 점에 불과했던 학교들도 그들의 방문을 통해 법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예방이 곧 보호라는 이념은 강연단의 모든 강연과 모든 교재에 깊이 녹아들었다. 학교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등 조제에 대한 법치 교양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 안전 간담회, 분쟁 조정, 학교 주변 안전 점검 등에 참여하며 리론 학습 플러스 몰입형 체험이라는 혁신적인 법치 교양 모델을 제공해 청소년들이 법치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했다. 법정의 엄숙함을 재현한 모의법정,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법률 퀴즈, 실제 사례를 각색한 극화 공연까지 화소금의 강의실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법을 배우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도득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법의 소중함을 깨닫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다. 화소금의 법치 교양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법률의 씨앗을 심어 그늘이 드리우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들의 열정은 검찰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각기 호응을 불러일으켜 전 지역 사회가 함께 미성년자 보호에 동참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법치 교양 못지않게 화소금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아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었다. 2020년 화룡시 인민검찰원의 법치 부교장이 학교에서 정기적인 법률순회 강연을 진행하던 중 일부 아동들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률을 넘어 삶의 문제로 화소금은 곧바로 검찰관 조논에게 애심장학금 모금 제안을 냈다. 제안이 나가자마자 검찰관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고
한 푼 두 푼 모여 특별한 기금이 조성되었다. 이 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소중한 힘이 되었다. 애심적립금 봉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매번 정해진 날이면 검찰관들은 제때 장학금을 전달하며 아이들의 생활과 학업 상황을 꼼꼼히 챙겼다. 지금까지 로적 기부금은 7만 7,470원에 달하는 바 여러 명의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했다.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아이들은 검찰관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 덕분에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덕분에 아이들은 학업을 원만히 마쳐 꿈에 그리던 대학에 합격했고 합격 통지서를 받은 후 가장 먼저 화소금의 언니, 오빠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다. 존경하는 검찰관 언니, 오빠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학교 생활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편지와 밝은 미소는 모든 화소금 구성원들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다. 몇 년간의 노력 끝에 마지막 한 명의 학생까지 꿈꾸던 대학교에 진학하며 이 애심봉사는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화소금의 애심 릴레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예방과 구제가 병행되어야 비로소 미성년자 보호를 완성할 수 있다. 화소금팀은 앞서 나가는 법치 교양과 관심 지원을 넘어 길 잃은 아이들에게 다시 사회로 나아갈 용기와 기회를 주는 데 도움하는 심혈을 기울였다. 적극적으로 사회 자원을 연결하여 최초의 교육기제에 이어 2025년 네 번째 미성년자 관심보호 돌봄 교육기제를 건설했다. 이 기지들은 심리상담, 직업기술훈련, 법치교양을 통합한 종합적인 구조 플랫폼으로서 전문 심리 상담사가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고 기술 강사가 그들에게 생계를 이어갈 기술을 가르치며 검찰관이 정기적으로 법률 강의를 제공하여 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한데 잘못된 길을 걸었던 아이들은 이곳에서 기술을 배운 후 취업에 성공했고 다시 희망을 찾게 되었다. 미성년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경에 처한 미성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법구조금 신청 절차를 연계해 현재까지 도합 10만 2천 원의 구조금을 지원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 공유 기제를 통해 여러 농촌 결손 가정 아동들이 사실상 부양 보호사가 없는 아동 양육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기본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해 갔다. 화소금의 노력은 각계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전국 성주 시급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은 이들의 업무를 높이 평가했으며 이는 화소금 작업실에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사회 각계의 지지와 참여 속에 미성년자 보호의 동심원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화룡시민검찰원 미성년검찰사업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4개 도움 교육기지를 설립했고 2013년 연변 최초의 미성년검찰작업실을 시작으로 이제는 400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첨단 스마트 법치 교육기지로 발전했다. 인력 면에서도 한 개 사건 처리소로부터 지금은 20여 명의 법치 선전대와 사회복지 조직으로 성장하면서 변함없이 아이들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법률 소사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하며 미성년자의 성장을 위해 법률이라는 맑은 하늘을 펼쳐줄 것입니다. 화룡시민검찰원 화소금팀의 변치 않는 약속이다. 아이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률 소호사로서 화소금은 자신들의 실천으로 예방이 곧 보호라는 약속을 지키며 법의 빛을 등불로 사랑을 버팀목으로 삼아 꿈을 키워오면서 평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소년 보호 이야기를 쏘내려가고 있다. 단순한 집법자를 넘어 아이들의 든든한 보시되어 준 그들의 발걸음은
오늘도 변강의 구석구석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세요 파죽입니다. 세력의 세, 같은 요, 깨질 파, 대의 죽으로 풀이되는 세요.

손 씨 가문의 동어 종과는 주로 강동 지역에 온거해 있었습니다. 동어를 정벌하려는 야심에 가득 차있던 진나라 모제는 양호를 양양으로 지키는 도둑형 초제 군사로 삼고 돈전을 실시하여 군량을 비축하면서 동어를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함룡사는 양호가 중병에 걸리자 도예를 자신의 후임으로 천개했고 도예는 양호를 대신하여 동어 종벌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어의 형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도예는 공격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예측한 후 지무제에게 잇따라 두 번의 장계를 올려 동어 종벌을 촉구했습니다. 지무제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도예가 거듭 간청했습니다. 동어가 이미 우리의 계획을 눈치챈 것이 분명하오니 하루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놈들의 기세가 더 높아지면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제가 도의 충고를 받아들여 군사를 움직이자 드디어 동어 종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진나라 20만 명의 대군은 도의 전략에 따라 여섯 갈래로 나뉘어 동어를 진격했습니다. 도의가 이끄는 군대는 호북 강릉 일대를 함락했고 장군 왕준이 통솔하는 수군은 익주에서 출발하여 강을 따라 남하 동어의 수상 방선을 무너뜨린 후 빠른 속도로 요충지인 모창을 점령했습니다. 진나라 군대는 전략적 요충지들을 공격하여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가 되니 동어를 거의 손에 넣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때 오나라 평정을 눈앞에 두고 누군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 강물이 범람할 시기인데다가 역병이라도 돌면 위험하니 겨울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도예가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지금 우리 군사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어 이는 마치 예리한 칼날로 바짝 말라버린 대나무를 단칼에 베어버릴 기세이다. 세여 봐줘. 이 기세를 몰아 반드시 동물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제 두세 마디만 쪼개면 칼날을 대기만 해도 저절로 쪼개질 텐데 여기에서 물러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진격을 계속하라. 다수의 장군들이 도의 주장을 달았습니다. 대강 원년 3월 동호를 향한 마지막 진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조는 수군 함대를 이끌고 익주에서 출발해 장강 하류로 내려와 공격하고 도의 대군은 육지에서 진격했습니다. 거침없는 진나라의 공격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된 동어군은 하는 수 없이 투항하고 말았습니다. 진나라 군대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고작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이로써 반세기 동안 지속되던 삼국 정립의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전하는 다시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세요 파죽이라는 고사 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파죽지세라고도 합니다. 이는 기세가 마치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다라는 뜻으로 기세가 대단하여 감히 대항할 만한 적이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변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오늘날 각종 무대 예술이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과 연극 공연의 새로운 대안 공간, 상업적인 홍보는 예술이 관객에게 다가가는 주요 통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 전통극이 얻고 있는 뜨거운 호응은 젊은 관객이 문화 전통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목받는 작품들은 선명한 캐릭터와 긴밀한 서사, 정교한 기량에 현대적인 무대 연출을 결합해 전통 극종의 시대적인 감각을 입혀낸 경우가 많습니다.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단편적으로 소비되는 눈여깃거리 기술이 아닙니다. 젊은 신진 배우를 등용하고 극의 호흡과 리듬을 정돈하는 한편 대학가 공연과 전통극의 미학을 청년층의 감성과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극장이라는 특수 공간과 밀착형 관람 환경을 활용해 젊은 관객이 전통극에 한 걸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전통극의 부활, 무용극의 장기 흥행, 그리고 중국 발레에 관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수많은 정교한 관람 리뷰 역시 오늘날의 관객이 단지 시각적인 화려함에만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의 연기력, 작품의 구조, 무대 언어 등을 다각도로 짚어내며 수준 높게 감상하고 있음을 증명해줍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며 정치심사와 청렴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주어야 한다는 요구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세월 속의 시 동네 후어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요즘 흥행작으로 떠오른 영화 몇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며 정치심사와 청렴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주어야 한다는 요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정치 기준을 첫자리에 놓고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며 정치심사와 청렴질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줘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간부 사업에서 기치 선명하게 정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구현한 것이고 당의 정치 건설이 실제적으로 진행돼 효과를 보도록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민족 부흥의 중임을 떠밀 수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여 정치심사와 청렴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지는 것은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고 새로운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수요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현대화 건설을 영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간부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쇠를 버리려면 쇠매가 단단해야 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선 간부들의 정치적 소양이 높아야 합니다. 정치적 소양은 간부들이 갖춰야 할 핵심적인 소양으로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과 선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 상황으로부터 보면 간부 대우의 정치적 소양은 총체적으로 높지만 그 중에 정치를 홀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약화시키는 현상이 아직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정치적 의식이 희박하거나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이해력, 정치적 집행력이 강하지 못하고 또 소수 간부들은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무시하면서 파벌을 만들거나 도당을 모어 사리를 도모하거나 친분 여부에 의해서 간부를 임용하거나 승진을 약속하는 등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당 조직은 정치적 기능이 약화되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이 교류되어 정치적으로 경계하지 않고 심사를 하지 않아 일부 정치면에서 문제가 있는 자들이 지도부에 잠입하게 됐습니다. 간부가 정치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이 주는 위에는 부패에 못지 않으며 직무가 높을수록 플랫폼이 높을수록 당과 이민의 사업에 주는 위해가 더 큽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기치 선명하게 정치를 중시하고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해 진정으로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중임을 떠밀 수 있는 훌륭한 간부를 선발 등용하고 정치면에서 문제가 있는 자를 제때 발견하고 단호히 숙청함으로써 선출된 간부들이 정치적으로 립장이 확고하고 믿음직하며 안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며 정치심사와 청렴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 정치적 기준과 청렴화 기준을 엄격히 견제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예로부터 정치적 기준을 간부를 선발 등용하는 선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정치적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기타 기준에도 모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소양은 추상적이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간부의 정치적 소양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난제입니다. 특히 정치면에서의 량면파들은 아주 은폐적이고 현혹적이므로 그들의 정치적 소양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함에 있어서의 관건은 정치적 기준의 과학적 내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치 사상과 정치 행위의 본질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 간부의 정치적 소양을 꿰뚫어 고찰하는 능력을 증강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입장, 정치적 태도, 정치적 자각성과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이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두 가지 확립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보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독색 사위주의 사상을 인정하는지, 이 기체를 높이 추켜두는지, 당주왕을 지지하고 옹호하는지, 당주왕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찬성하는지,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자각적으로 사상 정치 행동면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는지, 당주왕의 결책 포츠와 습근평 총서의 중요한 지시 회시 정신을 견결히 집행하는지, 중대 문제에서 명석한 두뇌를 갖고 관건 시각과 중대 사건 앞에서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지, 당의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수해 정치적으로 살이 밝은 사람, 솔직한 사람이 맞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청렴화 기준을 엄격히 파악해 대덕이 밝히고 공덕을 지키며 사덕이 엄한지, 청렴화 자율 준칙을 엄격히 준수해 진정으로 청렴하게 정무를 수행하고 청렴하게 권력을 행사하며 청렴하게 자신을 다스리고 청렴하게 가정을 다스리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란 구체적인 정치적 기준과 청렴화 기준을 틀어줘야만이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고 정치심사와 청렴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짐에 있어서 각급 당조직의 용도와 심사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고 정치심사와 청렴심사 사업을 엄격히 틀어짐에 있어서 각급 당조직은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간부 사업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당과 인민에게 고도로 책임지는 정신으로 깊이 있게 고찰하고 자세히 선별하며 엄격히 심사해야 합니다. 감독을 일성화하여 경상적으로 근거리에서 원칙적으로 간부를 접촉하고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립체적으로 간부를 료해야 합니다.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담아하고 현지에 심입해서 고찰하며 사업 관련의 문제에 대한 고찰을 강화해 간부와 권력을 잡았을 때와 잡지 않았을 때 공개 장소와 비공개 장소 그리고 출근 시간 내외의 진실한 모습을 전면적으로 료해해야 합니다. 사업 능력을 통해 간부를 고찰하고 훌륭한 간부를 분별해내는 원칙을 견지하여 간부의 구체적인 사업 능력 표현, 일상 표현 그리고 중대 사건 발생 시의 대처 능력을 제때 파악하고 그 능력을 직관적 및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기준에 맞춰 평가하도록 하며 표면화되고 형식화되며 절차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분석 및 연구의 판단을 강화하고 현상을 넘어 본질을 보완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간부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보고 표면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실속을 분석하는 것을 더 중히 여겨 정치와 청렴 면에서 문제가 있는 자들이 숨을 곳이 없도록 함으로써 선출된 간부들이 정치 면에서 절대적으로 믿음직하고 당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간부의 정치적 소양에 대한 고찰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며 정치심사와 청렴심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줘야 한다는 요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작가협회에서 주최한 2026년 중국 인터넷 문학론단이 안희성 합비에서 열렸습니다. 론단에서 발표된 2025 중국 인터넷 문학 정서는 창작 규모, 독자층 성향, 해외 진출, IP 확장 등 다양한 면에서 산업의 현주소를 조명했습니다. 국내 50개 주요 인터넷 문학 플랫폼의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2025년 말 기준 누적 작품 수는 3,300만 편, 등록 작가 수는 3,5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독자 규모는 5억 2,500만 명, 시장 매출은 약 4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작가진과 작품 그리고 탄탄한 독자층을 바탕으로 인터넷 문학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대중문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청서는 2000년대생이 소재의 다양화와 콘텐츠 혁신을 이끄는 주축으로 떠올랐고 노년층의 창작 열풍을 뜻하는 은발습작이 새로운 추세로 자리잡임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경험이 인터넷 문학 속으로 끊임없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단편 창작 열풍과 IP 확장의 다각적인 영향은 인터넷 문학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을 량방향에서 새롭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청서에 따르면 최근 단편 인터넷 문학은 더욱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전개 속도가 빠르고 밀도가 높아서 한층 정교한 서사 기법과 밀도 있는 문장력이 요구되는 한편 완결된 형태로 한 번에 공개되는 특성 덕분에 작품의 완결성과 몰입도 역시 한층 강화됐습니다. 청서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단연 해외 진출 성과였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된 중국 인터넷 문학은 누적 13만 편을 넘어섰습니다. 해외 누적 가입자 수는 약 2억 5천만 명에 달하며 2025년 한 해에만 4천만 명의 신규 사용자가 유입됐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걸쳐 활성화되어 있는 글로벌 인터넷 문학과 연결 플랫폼의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6천만 명, 년간 해외 매출은 8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인터넷 문학을 원작으로 한 장편 드라마 각색 계약이 약 100건, 애니메이션은 90건, 웹툰은 450건에 달했으며 특히 미니 드라마 각색 계약은 전년 동기 대비 463%나 폭증한 9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수치 증가는 IP 확장이 단순히 하나의 작품을 다룬 미디어 형태로 재가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매체를 넘나들며 하나의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확장, 발전시키는 단계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산업의 가치 사슬이 확장됨에 따라 내용 품질에 대한 눈높이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미디어 융합과 인공지능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 주요 인터넷 문학 플랫폼들이 양산형, 저품질 내용 쇄신에 나서는 한편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정교한 미디어 확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고품질 원작을 꾸준히 축적하며 자체 IP 자산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방학 극장가 박스오피스 매출이 최고 기록을 돌파한 가운데 다채로운 동서양 화제작들이 여름 스크린을 뜨거

가깝게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 시즌에는 다양한 국산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하며 주목을 받았는데 그중 흥행 상위권에 오른 8선은 평범한 8명의 이야기를 통해 신선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작품은 신선이란 불사신이나 무적의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품는 따뜻한 마음과 선함을 지켜내는 이들임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전통 문화 속에 담긴 철학과 정서를 깊이 있게 풀어내는 동시에 사랑과 성장, 용기라는 인류 보편의 주제를 애니메이션만의 진솔한 언어로 탐구해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작품은 매출 13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중국 애니메이션 흥행 순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아가 세계 각국과 지역 개봉을 앞두고 있어 전설 속 8선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하여 다시 한번 바다를 건너 세계 무대로 나아갈 전망입니다. 이처럼 흥미진진한 신작들의 릴레이 개봉 외에도 올여름 전국 각지의 극장들은 기존의 단조로운 상영관의 틀을 깨고 영화 플러스 형태의 다각화된 사업 모델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식음료, 보드게임, VR 체험, 테마 이벤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영화관 안으로 들어서면서 극장은 영화 관람 장소를 넘어 도시의 공공문화 공간이자 청년들의 놀이터, 대중적인 휴식 체험 공간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서점에서는 영화 퀴즈 대회,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열며 지금까지 200회 이상의 이벤트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유휴 공간을 개조해 만든 몰입형 VR 체험관에서는 많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가상현실 영화를 즐기기도 합니다. 2026년은 소홍 탄생 115돌이 되는 해로 북경 작가 2026 정품 연구와 추천 프로젝트 소홍과 그의 문학세계 주제 세미나가 북경시 물련 예술공방에서 열렸습니다. 소홍은 생사장, 호란하전 등 작품으로 중국 현대문학사에 독특하고 깊은 흔적을 남겼으며 그의 작품은 줄곧 일반인들 삶의 현장에 주목해왔습니다. 최근에도 소홍에 대한 문학적인 요구와 대중적인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경사범대학문학원 부원장이며 북경작가협회 부주석인 장리의 작품 그는 수많은 인간 세상을 걸어왔다. 소홍과 그의 문학세계가 북경 10월 문예 출판사에 의해 출판됐습니다. 이 책은 생사장, 로신 선생을 회상하며 등 소홍의 대표작을 주요 시작점으로 삼고 정밀한 독해와 사료적인 고찰을 통해 그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화 중국행 오늘은 세월 속의 시 동네 후어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건물이 입체적인 시이고 소리 없는 노래라면 후어촌은 세월 속에 형성된 자연과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는 시이고 음악일 것입니다. 117년에 후어의 비조인 오양경이 자손을 거느리고 이곳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오씨 중심의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천민들이 대부분 순박하고 후덥다고 해서 동네 이름이 후어촌입니다. 시냇물 금계를 뒤로하고 청산을 마주한 후어는 반듯한 구도의 푸른 벽돌, 검은 기와의 건물들이 높낮이가 조화롭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때의 건물은 예스럽고 심플하며 장중하고 청나라 때의 건물은 다양하고 정교하며 우아하고 민국 때의 건물은 대범하고 완벽하며 실용적입니다. 세월의 이끼로 가득한 돌길을 걸으면 수백 년의 세월을 겪고온 오래된 건물들이 소리 없이 어젯날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거리 양쪽 건물의 문들에는 효도와 출세, 풍작 등을 뜻하는 정교한 조각들이 후어촌의 안녕을 지키고 있습니다. 1810년에 세워진 사마제는 후어촌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원 3개에 방 29칸을 가진 사마제는 3중으로 된 문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벽돌로 쌓은 처마 3겹의 문이고 앞뒤에 사마제라는 이름을 새겼습니다. 두 번째 문은 둥근 아치형의 문이며 양쪽에 작은 문을 하나씩 거느렸고 세 번째 문에는 앙첨산두와 서부, 묵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건물의 곳곳에는 역사인물과 동물, 꽃을 비롯한 다양한 화두의 무늬들이 조각되어 있고 달필로 쓴 해서체의 식구는 더더욱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힙니다. 1468년 명나라 때 신축한 연경당은 후어촌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가장 오래된 명나라 때 가옥입니다. 모난 기둥과 가는 대들보, 복잡한 처마, 유연하게 뻗은 지붕 등은 명나라 건물의 특색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43년 청나라 때 지은 병산정사는 패방식으로 된 문과 굵은 기둥과 호방한 조각을 자랑합니다. 반면에 후원의 건물과 별채는 명나라풍을 보여주는 은은한 조각으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청나라 때 지은 존성당은 부친과 아들 두 세대에 걸쳐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앞쪽의 건물은 상대적으로 소박하고 뒤쪽의 건물은 정교한 조각을 자랑합니다. 26칸의 방을 가진 존성당에서 또한 볼거리는 모양이 락타 같은 400여 년 수령의 고목입니다. 후어촌 팔경의 하나인 뇌천정은 후어촌과 동갑입니다. 아직도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는 이 우물에 돌을 던지면 종소리 같은 소리가 오래도록 울려나오기도 합니다. 후어촌 특색의 하나는 사당 건물입니다. 후어촌에는 오씨종사와 오이정 공사를 비롯해 7채의 사당 건물이 있습니다. 웅장한 사당 건물들은 인물이 많이 나고 문화가 번성하며 경제가 번영하는 후어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47년에 건설된 오씨종사는 오씨 가문의 총사당입니다. 벽돌로 된 문루 외의 다른 건물은 모두 청나라 때 전란에 무너지고 폐허에 원상 복구한 건물들입니다. 세 겹의 정원을 가진 오씨종사는 문 밖에 장대석을 두고 양쪽 담

맨은 그림을 그렸으며 문 상단에 오씨중사라는 네 글자를 돌에 새겼습니다. 다섯 칸으로 된 안채 서륜당은 돌기둥에 나무 대들보를 가집니다. 건물 상단에는 수십 쪽의 액자와 가훈이 새겨져 있고 그중 충효렴절은 보기 드문 서예 작품이기도 합니다. 1915년에 세워진 오이정 공사는 안채를 중심으로 양쪽에 별채를 거느리고 육각식 문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당과 오래된 저택, 오래된 액자, 오래된 목각물이 많은 후어촌에는 오래된 민간예술 또한 많습니다. 해마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등불축제, 나비축제, 칼춤축제 등이 개최되며 자수품과 편직물, 전통 공법에 의한 철물 가공품 등이 있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삶의 쉼표인 독서, 요즘 화제라 되고 있는 책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가, 작가 애위가 쓴 장편 소설로 항주를 배경으로 하고 3세대 여섯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곤곡 백사전의 전설을 상징적 이미지로 삼고 현대인의 정서적인 처지와 대조를 다룹니다. 이 이야기는 사법관념의 변천, 민영경제의 골기, 세관의 대외무역 등 시대적인 배경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진정한 핵심은 정입니다. 소설은 옛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정작 사건 자체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이야기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3세대, 운명의 굴곡과 여섯 가정의 희로애락, 만남과 리별이 차례로 드러납니다. 곤곡의 명창 서윤춘과 진일타, 판사 송지환, 의사 범문경, 그들은 깊은 정 때문에 파멸하고 용서를 얻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지난 일을 떨쳐내지 못한 채 갇혀 지내고 또 어떤 이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평생 헤매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채소시장. 이 책에서는 인류학 학자인 종수교가 10년간 국내 50여 개 도시에 200개가 넘는 채소시장을 탐방하면서 우리나라 도시 채소시장을 전면 관찰하고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 속에서 채소시장의 역사, 로점상 군체, 채소시장 배후의 공급망, 식품 소비문화, 도시 공공관리 등 의제를 탐구하면서 중국 특색을 지닌 채소시장 자체의 근성과 활력을 발굴했습니다. 한편 채소시장이 식품 거래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중국 도시의 역사와 현재, 지역과 세계, 개인과 공동체를 더 긴밀히 이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화 진척 속에서 채소시장은 하나의 독특한 사회 공간으로 대중들에게 도시 생활의 온기와 생생한 일상의 정취를 담아왔습니다. 작품은 대중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채소시장에서 도시생활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다음 작품은 선생님은 사랑으로 긴 세월을 이겨낸다. 이 책의 내용은 중국 교원보에 게재된 전국 각지의 서로 다른 교육 분야 일선 교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현대 교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신간 전변에 관통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인재 양성과 교육이라는 직업에 대한 열정과 정감은 20명 교원이 오랜 세월 강단에 서서 위대한 일생을 창조해온 가장 큰 동력입니다. 그들의 실제 경험과 교육 리넘은 우리나라 현대 교육 사업의 발전과 교원 대오의 풍모를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다음은 호랑이 새끼의 등대. 호랑이 새끼라고 불리우는 강아지 한 마리가 생후 8개월이 되었을 때 어촌의 가정에 보내지고 다시 주인을 따라 외딴 섬으로 올라가 등대를 지킵니다. 강아지는 주인의 외롭고 쓸쓸한 모습, 큰 태풍과 파도가 자주 들이닥쳐 물질적인 결핍을 겪은 일, 주인의 아내와 딸이 주인을 문안하러 가던 중 그만 목숨을 잃은 등 등대지기의 세월을 고스란히 목격합니다. 어촌의 일상과 외딴 섬의 사계절이 촘촘하게 어우러져 작가의 필치 속에서 잔잔하게 펼쳐집니다. 작가 오주성이 쓴 이 소설은 삶의 토양 속에서 자라는 자각과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채 문학적인 진실성과 현실감을 뛰어나게 포착함으로써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현실주의적 그림 속의 인간 세상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강아지의 시선으로 풀어낸 순수한 어린 시절 서사는 풍성하고 촘촘한 줄거리 그리고 이야기의 쇄보와 어우러져 거대한 삶의 물결을 되살려냅니다. 다음은 출해기, 의호상인들의 글로벌 시장 이야기. 이 책은 9명 의호상인들의 실제 해외 진출 이야기를 배경으로 세계에서 구매하고 세계에 판매한다는 민간 상업의 그림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그들은 중국의 소상품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의 골목골목까지 가져가 현지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합니다. 거시적인 경제 세계화 리론과는 달리 장락천과 왕종함이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생활 세계의 세계화라는 핵심적인 개념을 제기했습니다. 의호상인들은 소상품을 매개물로 삼고 진정으로 이국 백성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인류가 공통으로 지닌 선의로 신뢰를 얻고 차이를 존중하는 지혜로 상생의 상업적인 생태를 구축합니다. 네, 이어서 2026년 영화 시장의 열기와 상위권에 오른 영화 몇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박스오피스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연간 누적 박스오피스는 265억 원을 돌파했으며 누적 관객 수는 6억 7천만 명, 총 상영 횟수는 9,6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여름 성수기인 여름방학 시즌에 성적이 두드러졌습니다. 현실 소재 신작 어서오세요 롱리스트랑으로 이는 여름방학 시즌 최대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개봉 10일 만에 박스오피스 12억 원을 돌파하며 여름방학 시즌 흥행 4위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주방에서 피어나는 소박한 삶의 풍경을 매개로 평화와 대동이라는 핵심 가치를 풀어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대외 서사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의 이야기에서 세계 이야기로 표현 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러 편의 우수한 국산 영화가 년간 박스오피스에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년간 박스오피스 상위 4편은 모두 국산 제품으로 빛이 인생 3, 쿵푸 여자 축구,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랑 편지, 팔선 등이 두드러진 흥행 성적을 거두며 서로 다른 장르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미디

애니메이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여름방학 시즌에는 100편이 넘는 국산 혹은 해외 우수 영화가 집중 개봉하면서 영화 공급이 충분하고 장르도 다양했습니다. 국산 영화는 직장 코미디, 생태 다큐멘터리, 중국 전통풍 탐정,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관객들의 각기 다른 수요에 맞췄습니다. 수입 영화 역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스파이더맨, 새로운 날은 북미보다 먼저 개봉해 중국 시장의 핵심적인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필름 대작 오디세이는 박스오피스 3억 원을 돌파하며 압도적인 영상미와 음향을 선보였습니다. 스릴러 영화 오크 스트리트의 마지막 날도 새롭게 개봉했으며 고전 영화 쇼생크 탈출의 4K 복원판도 곧 국내 극장에 처음으로 상영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관객 지원 정책도 영화 소비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영화 경제 촉진의 해를 기반으로 전국에 12억 원이 넘는 영화 관람 보조금이 투입됐으며 평균 영화 관람료는 39.5원까지 낮아져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백 개의 영화관과 2천 개가 넘는 스크린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영화 관람 공간은 도시의 15분 생활권에 전면적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고급 상영 기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어서 오세요 롱 레스토랑으로와 오디세이 등은 최고급 상영 장비를 활용해 몰입도 높은 영상 음향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영화 관람 수요도 단순히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에서 좋은 영화를 몰입감 있게 관람하는 것으로 한 단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콘텐츠와 고급 상영 경험이 결합하면서 중국 영화 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상 영화관 도서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젤레기는 바구니 여롱 여호 잠이 나고라 야벤다 예스 젤레기 부들 부르니 잠마이도 야미일레 하네 젤레기 학교 이후 철할이 갈같이 갈지간 부주신의 너희들 도심은 성포간 원진의 현수의 교활한걸 지우덕이 다이지기 여보지 호던 잠이기 터뜨지 옥뜨지 머리간 가지런은 헛발흔단 쫓일은 대리 일인 힐라 바른다 바도 좀 대세다 도심을 비행했던게 벌고차 별도시장대 흠원신다 딜히 된다네 도티 두고 멀미 여우구일 호치벌 흐드렛 탕월대네 사구리에게 시샤왕벌 이질인쟁은 인호치마기 성덕된 제름제름은 셰르후긴 별두시 너희는 교활한 말이 응기지 훈듯거나 꽃진 가지라 우대절제 젤른 가지라 헌글제 나란 가르히드 장마누가드 라등을 아프기 헌글제마나 댁대훈 알레 장마누가드 댕마가 나프기

한왕진 객의 추조후기 예벌 희노이드 드라우 추조후기 이질흐벤 즈후토스멀 현주를 한 낙대 자루는 음악다하듯이 우야산 오늘 그런 탕 몰랐던 알비희가 돌아구이 벌조해 역탕월시 배구리인의 얼렁큼 와강사이들 오는 안두백선 아름두관 세인들 우이 고궁 시다나이긴 협시진 우인 허구나 시운빈 허만 헬마이 지후두신무 시운빈 당월진 니수 장난하듯 제일듯 홀게 겨우 화랑 꽂힌 등문의 역칠기 다이실 김천산 아굴릉뚫 어슬만 친윤사의 부간 바왕 리문더 나리기 매일대 월진 허일 냥냥이 저번승 이인 호치먹이 상산 시 운빈의 위야 아람의 간슈디기 탈끝들 해와라 아타든 월게 여우 구입을게 저화랑 탈스든 수호이 대대해진 우여산 대도왕사 탄골 알비가 디스디모 탕월대로 흐시기벌띠지 탕월대 이기네 우셜린 떨어서

원빈 야하 연좌하이 잘라드지를 조개나들 일대헤모 일레 워터들 워터들 월제군 그르마또 실원빈나 저화랑돌의 성대만진 아름다호흑디제흐만진다 홀바다대자하게 월빈야하 두스마헬 두르구르네헤네소이 이트위에네 훈대네 신나네 저질린디른다 주일브리인 이득은 온드간 마흘 조시 가르가가 두이 센 에르르기 가르가가 두이 알트는 훈득엔드 아르지